0: 하고 이거 맛이 네. 맛있어요.
1: 뚱뚱하고,
0: 뚱뚱하고 맛있어요.
1: 시원해요.
2: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1: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
3: 술찜?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예요. 저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어요?
1: 여기도 있어요.
3: 진짜?
1: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3: 여기에서 뭐라요?
1: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3: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이거 얼마예요? 1kg 정도?
1: 1kg 만 원.
2: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1: 3kg요?
2: 3kg. 오늘 운이 좋네요.
1: 많이.
4: My friend's name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
1: 넉넉하게 드렸어요.
2: 진짜 기대돼요.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두릅이죠?
1: 네, 두릅.
2: 우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1: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2: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1: 겉절이? 샐러드.
2: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1: 요즘 봄이라 제철이죠. 나물이 많이 나와요.
4: Let's go to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5: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2: 야, 신기하다.
5: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 체험? 네. 직접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있지. 고소해요. 진짜 그럼 쌀. 와. 쫀득쫀득.
2: 쌀이에요.
1: 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0: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물.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1: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1: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
0: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1: 아, 아 이거?
0: 네.
1: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먹으면 It'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0: 1L의 물을 준비를 했고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1: 아, 이거 1대...
0: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1: 650? 재서 바로 할.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1: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 연잎 고유의 향이.
1: 오케이.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0: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that. Yeah, I'm one.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1: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0: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2: 어떻게?
1: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도 감...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2: 오.
1: 야.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0: 14?
1: 네.
2: 오.
1: 뭐? 네.
0: 슈퍼 프레쉬 막걸리.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사놨거든.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1: 너무 길가에서 두루.
0: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1: 네.
0: 그리고 바지락, 딴진, 술찜. 어떨까요?
1: 그것도 괜찮죠.
0: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 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서, 이거 입가심.
1: 좋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드릴게요.
1: 예.
0: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Oh, yes, yes, yes. Perfect.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두릅, simple. So for making the 바지락 술찜,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ese also is done.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That's it. I only need the leaf part, but the stem, don't throw it away. I will use them only for the aroma. And then this part, I only collected the very tender leaf part and just let's roughly chop, not too much. Now time to cook. Neutral oil and then fire. Just very slowly to make the garlic and the spring onion very nice and aromatic. So, let's go with the garlic and the spring onion. And then some of the minari stems. So I put the

0: 맛봅시다. 오.
1: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2: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3: 이짠 맛이
2: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2: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0: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3: 네, 바지락하고.
2: 이거 자, wait a moment.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 해야 돼요.
3: 네.
2: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0: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3: 오.
2: 예, 네, 생각보다
3: 커요.
2: 예,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예. 네.
3: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2: 그리고 이렇게 조금 씻고. 맛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3: 예. 네.
2: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1: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딴진바다 딴진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2: 짜잔.
1: 무슨지 맞춰보세요.
3: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3: 민들레.
1: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 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3: 할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3: 실치.
1: 예, 정답.
3: 실치철이에요, 지금.
1: 예. 하나 드셔보세요.
3: 먹어보고 있습니다.
1: 이게. 이거 다 이런 거 다 실치예요.
3: 아 이게 실치예요.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3: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3: 꼭 모양이 꼭지 같아요.
1: 어떠세요?
3: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3: 예.
1: 인정 나봉.
3: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0: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learn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3: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게.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이거를 이렇게 이제.
1: You're gonna blend this, right?
0: Right. 이걸 넣고.
1: Okay, and into the blender.
0: 그다음에 garlic 넣고.
1: How much?
0: Garlic은 좋아하면 많이 넣고 싫어하면 많이 넣지 말고.
1: Okay, okay. Plus cider. Okay.
0: 사이다. 콜라 안 돼.
1: Okay.
0: 그리고.
1: What is this? Oh.
0: 식초.
1: Vinegar.
0: Vinegar.
1: How much?
0: 몰라, 네가 해봐.
1: Vinegar.
0: 새가랑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넣고 안 새가랑 거 좋아하는 사람
1: okay,
0: 적게
1: okay,
0: 넣는
1: okay.
0: 거야.
1: Okay.
0: 그래갖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갈릭도 넣을까?
1: 덜 넣지. 어? But it's okay. I like garlic. So.
0: Okay.
1: Wait, then you put the gochujang, right?
0: Yeah.
1: Okay. How much?
0: 많이.
1: 많이. Okay. I put a lot in mine too, though.
0: Okay.
1: I put a lot
0: 이게 쫀득쫀득하기까지 많이 들어가야 돼.
1: 맛있어. Well, I think it's good.
0: 그 저거 봐봐. 가장 좋은 거는 이거 야는 꼭 들어가야 돼.
1: For bibimbap국수, right? What is that in English? I forgot.
0: Cabbage.
1: 양
0: 양.
1: Cabbage. 양배추.
0: 양배추.
1: 양배.
0: 굉장히 가늘게 채소를 줘야 돼 이렇게.
1: Wait, let me. Can I try one? 응.
0: 굉장히 가늘게.
1: 와 숨어 칼 좋다.
0: 칼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붉은데?
1: 무슨?
0: 이거 놔뒀다가 이리 먹어. 되게 붉은 거.
1: 던지고 그래요?
0: 안 던졌어.

0: 그나마 그 저기 전에는 아팠을 때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근데 그때 많이 아팠지.
1: 거의 일주일 동안은 입원했지. Like I was in the hospital for what, a week?
0: 근데 마음 끝에서는 엄마가 막지 가고 싶지만 그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와 격리 시키는 거 있었잖아.
1: 한국에 yeah,
0: 아 걱정이 엄청 했죠. 그 애가 울 정도면은 걱정 엄청 했는데 그래가 이제 자주 전화를 해봤죠. 이제 그 저기 어떠냐고 몸이 그러니까 먼저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졌다 이래갖고 내가 좀 안심은 했죠. 그때 되게 걱정했었어요.
2: And that was probably one of the first times I've ever called my parents like very emotional because I didn't know what to do. I was like scared and I was like lonely, you know, and so that was probably the first time ever. And you know, just I think talking to them on the phone really helped a lot. And it kind of helped me like work through it a lot better and like it really helped me uplift my spirits a lot.
0: 그래갖고 그때 엄마 못 가서 미안해.
1: 미안해.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0: 근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네가 아프다 하면 내가 이제 총알로 쳐가겠다.
1: 오케이.
0: 알았지? 이거는 이제 비빔국수니까는 요거는 이제 요렇게 딱 해놨다가 옆에 놔두고 그다음에 너가 아빠는 잔치국수 하니까 잔치국수 한번 들어볼게.
1: 오케이. Yeah. He doesn't eat 비빔국수?
0: He eat the 비빔국수, but he, 근데 아빠는 비빔국수 더 좋아해.
1: 나도 한 그릇씩.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쳐고.
1: Okay, so what's the where are we starting from?
0: 처음에는 난 그러니까 지금 양념부터 만들어야 되거든.
1: 양념? Okay.
0: 참기름은 한 스푼 정도.
1: 한 스푼?
0: 양념은
1: 두 스푼이죠.
0: 참기름
1: 되게 두 스푼 넣자.
0: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넣고 안 느끼한 사람 더 조금 넣고
1: 알았어,
0: 그러면 돼.
1: 알았어. 오케이.
0: 한국에 사는 건 어때? 미국에 올 생각 없어?
1: 전혀 없어.
0: 왜 없어? 그러면은 엄마가 항상 네 보러 와야 되는 거야?
1: 어.
0: 그거는 not fair 하지. 아니,

0: 아까 혹시 미국 갈게. 근데 I can never move there again, I think.
1: 내 생각도
0: 아니, 그래. 'cause I lived here. I moved here when I was what? 15? 16?
1: 그래서
0: right?
1: 네가 여기 사는 거 만족하니?
0: Very.
1: 아, 그러면은 뭐
0: I don't,
1: 살아야지 뭐.
0: I don't know America anymore, honestly. I think I kind of found my independence. I kind of found out who I was and I just kind of became, you know, so familiar with the Korean culture and how to live here that I just couldn't move somewhere else. It was just unfamiliar to me. And it was difficult to kind of get back to being an American lifestyle. So I just came back to Korea.
1: 네가 좋으면은 뭐 괜찮은 거야.
0: I can't, I don't, I can go visit, but I'm not gonna move.
1: 네가 어디 있든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끝났지. 양념장. 요거는 끝났고. 그리고 국수 위에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뭘 넣냐 하면은 호박을 볶아요. 자, 요거 볶읍시다.
0: 오케이. 호박. 그게 뭐지? 참기름?
1: 응, 참기름 거 볶아요. 고소해.
0: 참기름. Pepper or anything like that? Salt?
1: Just salt.
0: Just salt?
1: 그리고
0: 김치.
1: 김치.
0: This is your kimchi. You made this for me like 6 months ago. Okay. 김치.
1: 야도 이거 김치도 내가 살짝 볶아줘. 살짝만 볶아주면 돼. 대충 이렇게 해갖고 끝났어.
0: Oh, that was fast. Okay, so
1: 그래가 이제는 국수만 삶으면 되는 거야.
0: 아, 오케이 오케이.
1: 막 끓어오르잖아. 그걸 거품 막 나면서 끓어오르지?
0: When it's boiling?
1: 조금씩 넣어줘.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익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0: 오케이.
1: 제야 채도로 봐봐.
0: 잠깐만 이거.
1: 엄마야.
0: 찬물로? 얼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아니.
0: 너?
1: 찬물에 씻어야 돼.
0: 뜨거? 잠깐만. 아쭈!
1: 엄마가 넣으니까 니까지 넣으면
0: 아니, 엄마. 엄마는 손 막 놓고 막 그랬는데
1: 엄마는 벌써 익었잖아 이 뜨거운데 됐어 너무 오래 끓이는 거 아닌가 뭔데 지아 네 아이돌 할 때 그때 음식이 어땠어 그때 다이어트 한다고 엄청 말랐었잖아
0: 맨날 샐러드밖에 안 먹었어
1: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
0: Not like that. That was like starving myself. Like that's not good.
1: 아이돌 연습생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말랐었어요. 왜냐하면 체중 이런 것도 막 그리고 이게 그룹이니까는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가 하루에 뭐 한 끼 뭐 이 정도 이러니까는 되게 말랐었어요. 그때 내가 그 소리 다 했었어요. 그만두라고 그 소리까지 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그거 아이돌 그거 하는 거 나는 별로 안 반갑다. 그래도 뭐 지가 좋아하니까 잘하겠지. 그냥 믿음이죠. 그냥 안 됐었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때.
0: So when I was a trainee, I think you know when it came to eating food, we usually got one little box lunch of doshirak every day. And of course, you know you're always hungry, and I think at that you miss home cooking a lot. I don't like diet like that.
1: 그래, 이제 그건
0: 하지 마. If I was an idol, I couldn't even eat this. They wouldn't.
1: 맞아, 맞아.
0: They wouldn't let
1: 건강이
0: me eat this.
1: 안 좋다,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나 앞으로 그렇게 너무 막 굶고 그런 거 하지 마.
0: 돈 줘도 그렇게 안 해.
1: 그래. 약속했다. 그리고 저거.
0: 갖다 줄까?
1: 지금 육수, 육수 좀 가져올래? 일로 일로 여기나 여기 여기 이쪽으로 넣으세요.
0: What kind of 육수 is this? What's in this?
1: 이 안에 이 멸치.
0: 멸치?
1: 근데 그 멸치 들어가고.
0: Let me see.
1: 그리고 다 시마 들어가고.
0: It smells good.
1: Good, huh? 그래갖고 okay. 요렇게 국물을 얹어요.
0: Okay.
1: 그지? 요거 넣고 한 개.
0: 호박도?
1: 호박도 넣고.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으니까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라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은 그러면 대답을 뭔가 찾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걸 봤을 때 좀 찡하더라고요.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와, wow. oh, this is a bidding. 에너지 들어가 있어요. 우와,
2: 맛봐도 돼요?
1: 네.
2: 와우. 오. 와, 오,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스. Yes. Perfect.

0: Well, how did that opportunity come about, Yeot-sun?
1: 감사하게도 이 공연을 주최하셨던 플러스 히치라는 기획사의 대표님께서 원래 제가 좀 어떻게 알게 된 사이가 되어서 이번에 러셀 말론이 오는데 같이 잼할 마음이 있냐고 여쭤보셔서 당연히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0: Oh wow! So you actually knew the head of this agency Plus Hitch, and he said there's an opportunity where Russell Malone is coming to Korea for a concert, and he was asking you, would you like to jam during the concert? And you're like, of course. And you grabbed that opportunity. Wow, that's amazing. So after actually playing together like this, how was it? Were there any memorable moments?
1: 이 러셀 말론 선생님께서 뭔가 이 음악을 즐기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막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그 여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0: I see. So Russell Malone told Yeot-sun that it's really important to just enjoy the music that you're playing. And it was really inspiring to see Russell Malone all like quite laid back, not too tense or tight.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이거 갯벌 바지락이에요.
3: 예, 갯벌 바지락이에요.
4: 뚱뚱하고 맛있어요.
3: 시원해요.
5: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6: 이렇게.
7: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1: Perfect. Here we have 당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1: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지금 제철이죠?
2: 네, 제철이에요.
1: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2: 여기서는 실치.
1: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2: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주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8: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1: 아, 그러면 이거 1kg.
2: 많이 드릴 거야.
1: 이 정도? Oh,
8: yes.
1: 아, 퍼펙트 포장.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사장님.
2: 맛있게 드세요.
1: 잘 파세요.
2: 네. 오늘.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8: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It's so fun.
1: 이거 갯벌 바지락이에요.
3: 네, 갯벌 바지락이에요.
1: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4: 뚱뚱하고
1: 맛있어요.
4: 시원해요.
1: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3: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1: 아, 그럼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잡는 중이에요. 또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3: 여기도 있어요.
1: 진짜?
3: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1: 여기에서 뭐라요?
3: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1: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

0: 그러면 얀전장을 만문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이게 얼마예요? 1kg
2: 정도? 1kg 만 원.
1: 만 원? 오, 싸네요. 어.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2: 3kg요?
1: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아, 예, 예.
2: 많이.
3: My friends, talking with the 사장님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is beautiful product.
2: 너무 높하게 들렸어요.
3: 오, 예. 오, 진짜 기대돼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두루비죠?
2: 네, 두루비.
3: 우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루비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식품.
4: 냉이도 있지만 민들레도 있고요.
3: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4: 겉절이?
3: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2: 요즘 봄이라 제철이
3: 좋아.
2: 나물이 많이 나와요.
3: Let's go to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5: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3: 이야, 신기하다.
5: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3: 체험? 네. 직접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3: 쌀이에요.
2: 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3: 예, 유명합니다.
4: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2: 네, 하얀 쌀이에요.
4: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2: 아, 쌀로 만드는 누룩?
4: 네.
2: 아, 왜냐면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4: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2: 아, 이거?
4: 네.
2: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4: 두 가지 들어갑니다.
2: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4: 네,
2: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4: 네.
2: 그리고 물.
4: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2: 아, 이거 1대1이에요?
4: 1대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2: 650? 재서 바로 할.
4: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2: 맞다! 연잎!
4: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2: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4: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2: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4: 네,
2: that. 예, 한번.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4: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2: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4: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0: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에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1: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0: 네.
1: 두루.
0: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1: 네.
0: 그리고 바지락. 딴진에 이거 깨뿔에 바지락.
1: 서해바다.
0: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1: 그것도 괜찮죠.
0: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예,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수 이거 입가심.
1: 아, 좋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1: 예.
0: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예스, 예스, 예스. 퍼펙트. 퍼펙트, 라이트?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is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봅시다. 오.
1: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2: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3: 이짠 맛이
2: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1: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2: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1: 네. 오, 조금 더 이제 하고, 바지락.
4: 네, 바지락하고.
1: 이거 자, wait a moment.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 해야 돼요.
4: 네.
1: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4: 오.
1: 예, 네, 생각보다.
4: 커요.
1: 예,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예. 네.
4: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1: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맛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4: 예. 네, 네.
1: 그 쌉싸란 맛, 입안에 있는 쌉싸란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4: 막걸리.
1: 예.
4: 오.
1: 예. 오. 오, 예.
4: 아,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1: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 너무 좋아요.
0: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1: 이거 진짜 단진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4: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0: 민들레.
1: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 아.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4: 할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4: 실치.
1: 예, 정답.
4: 실치철이에요,
1: 지금. 예. 아. 하나 드셔보세요. 네,
4: 먹어보고 있습니다.
0: 어, 이게
1: 이런 거 다 실치예요.
4: 아, 이게 실치.
1: 예,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4: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4: 그 모양이 꼭지 과자 같은데.
1: 맞아요. 어떠세요?
4: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4: 예.
1: 인정, 나봉.
4: 너무 신기해요.
1: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4: Oh, 진짜 잘 어울려요.
1: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게 해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래곤폰입니다. 네, 아임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제가 듣기로 오늘 경쟁자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럭키하신 거잖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세 번째 아임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좀 즐겁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재밌게 같이 잘 놀고 갔으면 좋겠고, 앞에 또 되게 멋있는 선배님들 하셨잖아요. 아, 정말 저희도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보면서 라이브 너무 멋있다. 이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그 고민했던 만큼 오늘 좀 즐겁게 잘 놀고 갈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준비되셨죠?
1: 네!
0: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모스보라는 곡이었습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의 데뷔 앨범에 있었던 곡이고요. 이어서 지구소년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고강훈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이제 작년 7월에 냈던 지구소년이라는 곡이었고요.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 한번 찾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제일 최근에 낸 Run Run Run이라는 이제 저희 3집 EP가 있는데 그곳의 타이틀곡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면 다들 마음대로 되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웃어요?
1: 아니 약간 속상한 일이나 마음에 안 드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요 라이브를 듣고 나셔서 꼭 다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저희가 꼭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0: 뒤에서 방청객분들이 우리 잘한대.
1: 나도 들었어 방금.
2: 아 진짜?
3: 나도
2: 나만 못 들었네.
4: 잘한다.
1: 예. 감사합니다.
0: 아임 라이브 방청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더 가깝죠? 재밌죠? 저희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누가 지금 동생 말하는데 지금 형
5: 너무 더워가지고
2: 아 부채를 빌렸구나.
0: 네 그래서 열심히 연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이 이제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저희 3집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이제 그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3: 어떤 곡인지 소개 짧게 해주세요.
6: 네 그러면은 손금이라는 곡은요 이제 좀 락 발라드스러운 노래고 또 이 손금이 제목이 된 이유가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손에 남아있고 다 같이 내일로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와! 감사합니다.
3: 근데 오늘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
6: 그러니까
3: 안심이 되는 느낌 약간.
0: 약간 세혁이가 해준 손금 설명 중에 저는 뭐 화나는 일이든 무서웠던 일이든 이렇게 꽉 쥐었던 손에 남아있는 손금이 그게 전 너무 와닿았어가지고
3: 오늘 부자다 부자.
0: 이야. 아버님 일반인 맞으세요? 약간 아 진짜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3: 어떻게 아버님 취향에 맞으십니까?
7: 네 너무 좋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3: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2: 영광입니다.
3: 그러면 이어서 다음 곡 손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그 후레쉬 감동이에요.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비춰주시는 걸 보니까 또 색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몽글몽글해지네요. 막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저는 드래곤포니의 편성현 이었고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2: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 이름.
3: 아, 저는 드래곤포니의 권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 우리 형 이름 소개드렸나?
3: 태규 형 소개하셨어요?
4: 아, 저는 드래곤포니에서 보컬 맡고 있는 안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마지막 곡 뭐죠?
4: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그래도 곡이 있다는 거니까요.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도 거의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경우는 거의 없어서
1: 맞아요.
4: 너무너무 즐겁고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자리여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곡은 나다웃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 두 번째 EP 타이틀 곡이고요. 다 같이 뛰어노는 곡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또 앉아 계시니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손을 뻗어주시고 같이 떼창해주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궁뎅이만 봐가지고 괜히 뭔가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슬쩍슬쩍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곤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요즘은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 온라인 스트리밍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음악을 동영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첫 무대의 주인공들은 동영상 공유 채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의 무대 준비했는데요. 이분들은 대금과 가야금으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연주해서 우리 악기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배금이 누나 가야금 예지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두 분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자, 일단 그 대금이 누나 가야금 예지는 활동명 혹은 채널명이고 두 분의 본명은 대금이 누나가 김지현 씨 그리고 가야금 예지가 서예지 씨예요.
2: 맞습니다.
0: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네. 두 분이 동영상 근데 사실 전 구독자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예, 영상이 근데 조회수가 뭐 안 나오는 것들도 한 10만? 잘 나오는 거는 대금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것만 해도 300만짜리가 두 개 있으셨나 그렇죠?
1: 하나입니다.
0: 하나인가요? 초혼 아닌가요?
1: 하나 2년이 지금 340만이고요. 초혼이 150만.
0: 아, 초혼이 300이 아닌가요?
1: 네.
0: 제가 좀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1: 그러면 곧 300만이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럼 300만을 넘은 건?
1: 2년.
0: 2년?
1: 네.
0: 그건 원래 누구 노래죠?
1: 이선희님의 인연입니다.
0: 그거를 커버한 곡인
1: 네.
0: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전 또 그 보면서 채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건 그동안 올려놨던 것들을 쫙 붙여서 연속 듣기가 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심지어 가야금 예지는 10시간짜리가 있던데요.
1: 네. 맞아요.
3: 네. 네, 저도 그 10시간짜리 영상이 제일 저에게 효도 영상입니다.
0: 아, 제일
3: 제일
0: 네. 짭짤한
3: 짭짤한 네. 네, 그것도 이제 조회수가 162만회 이렇게 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년도

0: 뭐 한정식 집 같은 곳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이거 내 건데 이러고.
1: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문화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요가를 배우러 다니세요. 근데
0: 아, 요가랑 잘 맞나요?
1: 어느 날 요가 선생님께서 대금을 배경음악으로 틀어주시더래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대금 소리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선생님께 물어봤대요. 혹시 대금이 누나 연주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번 이렇게 계속 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스승의 날에 제 앨범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대요. 근데
0: 야.
1: 아직까지 저 아직 얘기를 안 하셨대요.
0: 딸이라고는 안
1: 네,
0: 하고.
1: 딸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근데
0: 아.
1: 만약에 요가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2: 보신다면 그분이 대금 누나의 어머니십니다.
0: 아니, 요가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요가 선생님을 채널로 한번 모셔야겠네요.
1: 요가와 함께 대금 연주
0: 그럼요.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0: 대금과 가야금이라는 이 각자 두분 각자의 악기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우리 악기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3: 가야금은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25현 가야금이거든요. 25현 가야금은 다채로운 음역대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음도 있고 중음도 있고 고음도 있고 하니까 간결할 때도 있고 깊을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가야금, 25현 가야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역대가 저음
0: 오,
3: 음역대거든요.
0: 네.
3: 네, 저음 음역대를 이제 녹음할 때 혼자 둥 뜯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제 스스로도 네, 그래서 이 가야금의 줄은 참 많은 사람의 치유를 할수 있구나라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가야금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럼 우리 대금이 누나께서는
1: 네, 저는 대금이라는 악기를 딱 보면 사실 뭐가 없거든요. 진짜 나무에 구멍만 이렇게 통통통통 몇개 뚫려 있는 게 전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이게 기사
1: 화려하지
0: 날 수도
1: 않고
0: 있어요. 대금이 누나 대금 비하 발언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1: 굉장히 심플한 게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0: 오히려
1: 해요.
0: 그게 매력이다.
1: 네. 그러니까 보면은 플룻과 비슷하지만, 플룻은 뭔가 이렇게 장치가 많아서 굉장히 정확하고 여러 가지 음을 낼수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대금은 굉장히 소박하고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악기에서 자연스러운 음색과 이 자연과 함께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대금은.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대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편안하게 해준다.
1: 네.
0: 네. 요즘은 두 분이 이제 활동을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거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다닐 때는 혼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혼자여서 좀 심심한 것도 있었을 텐데 함께하면은 그런 건좀 없을 것 같고 어떠세요? 함께하는 게더 좋으세요?
3: 네, 이번에 군대에서 공연을 함께 간 적이 있는데
0: 네.
3: 항상 멀리 가더라도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대금이 누나와 함께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진짜 가는 4시간, 3시간이 1시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아침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0: 네.
3: 집에 돌아올 때 솔직히 공연은 1시에 끝났거든요.
0: 예.
3: 근데 저희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밤 10시까지 돌면서 얘기하고
0: 아이고.
3: 너무 그 공연하는 것도 재밌고 노는 게더
0: 네.
3: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이 다음 무대에서도 두 분이 함께 연주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해주실 곡은 곡 제목도 따스 아니에요. 맞나요? 어떻게 탄생한 곡이죠?
4: 제가 할까요?
0: 네.
1: 네, 이건 저희가 따스한이란 팀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이제 자작곡인데요. 저희가 가야금과 대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같은 악기로 만든 자연스러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작곡한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자,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 따스한의 따스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서도 소리를 만나보실 텐데요. 서도 소리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노래를 말합니다. 민요나 시창, 잡가 이렇게 다양한 서도 소리가 전해지고 있고요. 대동강 물을 마셔야 그 맛을 낼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도 지방의 정서가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고장에서는 전승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도 소리는 미묘한 장식음이 많고 소리를 높이 질러냈다가 탄식하듯 뱉어내는 창법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독특하고 깊은 떨림이 애절하면서도 꿋꿋한 느낌을 줍니다. 대표적인 서도 민요로는 수심가, 난봉가, 산염불 등이 있고요. 공명가나 영변가 같은 잡가나 놀량과 같은 입창, 또 관산육마와 같은 시창, 배뱅이굿 같은 재담 소리도 있습니다. 이 땅에 서도 소리를 뿌리내린 분들은 평양이 고향인 장학선, 김정현, 오봉녀 명창입니다. 1969년에 장학선 명창이 국가 무형문화재 서도 소리의 보유자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70년에 작고하셨고요. 그 뒤를 김정현, 오봉녀 명창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현 명창도 안타깝게 1987년에 별세하셨고요. 대동강물을 마시고 자란 마지막 명창이었던 오봉녀 선생은 2001년에 타계하실 때까지 서도 소리의 원형 보존과 전파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현재 김정현, 오봉녀 명창의

뒤를 잇는 제자들이 서도소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요. 요즘은 젊은 서도소리꾼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도소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젊은 서도소리꾼 이나라의 무대 준비했습니다. 난봉가 함께 만나보시죠.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1: 오.
2: 와. 와.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3: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퍼펙트.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섰다!
1: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툼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함께하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2: 함께해 주세요.

0: 굉장히 강하게 채소를 줘야 돼, 이렇게.
1: Wait, let me, can I try one? 응.
0: 굉장히 강하게 굵게 하면 은
1: Dad taught me how to cut. 와, 숨어 칼 좋다.
0: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굵은데?
1: Is it?
0: 어, 이거 놔뒀다가 이거 못 먹어. 되게 굵은 거.
1: 왜 던지고 그래요?
0: 안 던졌어.

0: 그러면 저기 전에 너 아팠을 때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근데 그때 많이 아팠지?
1: 거의 그냥 일주일 동안 입원했지. Like I was in the hospital for what, a week?
0: 근데 마음 끝에서는 뭐 엄마가 막디 가고 싶지만 그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와 격리 시키는 거 있었잖아.
1: 한국에 yeah, in
0: Korea. 아 걱정이 엄청 했죠. 그 애가 울 정도면은 걱정 엄청 했는데. 그래가 이제 다 전화를 해봤죠. 이제 그 저기 어떠냐고 몸이. 그러니까 먼저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졌다. 이래갖고 내가 좀 안심을 했죠. 그때 내일 불청했었어요.
2: And that was probably one of the first times I've ever called my parents like very emotional because I didn't know what to do. I was like scared and I was like lonely, you know. And so that was probably the first time ever. And you know, just I think talking to them on the phone. Really helped a lot. It kind of helped me like work through it a lot better, and like it really helped me uplift my spirits a lot.
0: 어 그래갖고 그때 엄마 못 가서 미안해.
1: 너무 미안해.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0: 근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네가 아프다 하면 내가 이제 총알로 쳐가겠다.
1: 오케이.
0: 알았지. 어. 이거는 이제 비빔국수니까는 요거는 이제 요렇게 딱 해놨다가 옆에 놔두고 그 다음에 너가 아빠는 잔치국수 하니까 잔치국수 한번 들어볼게.
1: 오케이. Yeah. 어? He doesn't eat 비빔국수?
0: He eat the 비빔국수, but he, 근데 아빠는 비빔국수 더 좋아해.
1: 나도 한 그릇씩.
0: 어? Me, 우리끼리 그러니까 쳐고.
1: Okay, so what's the where are we starting from?
0: 처음에는 난 그러니까 지금 양념부터 만들어야 되거든.
1: 양념? Okay.
0: 참기름은 한 스푼 정도?
1: 한 스푼?
0: 어.
1: 두 스푼이죠.
0: 참기름
1: 되게 두 스푼 넣자.
0: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넣고 안 느끼한 사람 더 조금 넣고
1: 알았어,
0: 그러면 돼.
1: 알았어. 오케이.
0: 한국에 사는 건 어때? 미국에 올 생각 없어?
1: 전혀 없어.
0: 왜 없어? 그러면은 엄마가 항상 네 보러 와야 되는 거야?
1: 어.
0: 어? 그거는 not fair 하지.
1: 아니 나 가끔씩 미국 갈 근데 I can never move there again I think.
0: 내 생각도
1: 아니 그래. Because I lived here, I moved here when I was what? 15? 16?
0: 그래서
1: right?
0: 네가 여기 사는 거 만족하니?
1: Very.
0: 아 그러면은 뭐 살아야지 못.
1: I don't know America anymore honestly. I think I kind of found my independence. I kind of found out who I was and I just kind of became, you know, so familiar with the Korean culture and how to live here that I just couldn't move somewhere else. It was just unfamiliar to me. And it was difficult to kind of get back to being an American lifestyle. So I just came back to Korea.
0: You got 좋으면은 뭐 괜찮은 거야.
1: I can't, I don't, I can go visit, but I'm not gonna move.
0: 네가 어디 있든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끝났지. 양념장. 요거는 끝났고. 그리고 국수 위에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뭘 넣냐 하면은 호박을 볶아요. 자, 이거 볶읍시다.
1: 오케이. 호박. 그게 뭐지? 참기름?
0: 응, 참기름 거 볶아요. 고소해.
1: 참기름. Pepper or anything like that? Salt?
0: Just salt.
1: Just salt?
0: 그리고
1: 김치. This is your kimchi. You made this for me like 6 months ago. Okay. Kimchi.
0: 야도 이거 김치도 내가 살짝 볶아줘. 살짝만 볶아주면 돼. 대충 이렇게 해갖고 끝났어.
1: Oh, that was fast.
0: 어.
1: Okay, so.
0: 그래가 이제는 국수만 삶으면 되는 거야.
1: 아, okay, okay.
0: 잖아. 그걸 거품 안 나면서 끓어오르지?
1: When it's boiling?
0: 응, 조금씩은 넣어줘.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익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1: okay.
0: 제이야, 채도로 봐봐.
1: 잠깐만, 이거.
0: 엄마야! 이씨! 아.
1: 물로 얼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
1: 너?
0: 찬물에 씻어야 돼.
3: 뜨거? 잠깐만.
0: 엄마 잡으니까 니까지 너무 아니, 어떡해.
3: 엄마는 손 막 놓고 막 그랬는데.
0: 엄마는 벌써 익었잖아, 이 뜨거운데. 됐어. 너무 오래 끓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냥 니 아이돌 할 때 그때 음식이 어땠어? 그때 다이어트 한다고 엄청 말랐었잖아.
3: 응. 맨날 샐러드밖에 안 먹었어.
0: 응.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
1: Not like that. That was like starving myself. Like that's not good.
0: 아이돌 연습생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말랐었어요. 왜냐하면 체중 이런 것도 막 그러고 이게 그룹이니까는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뭐 한 끼? 뭐 이 정도 이러니까는 되게 말랐었어요. 그때 내가 그 소리도 했었어요. 그만두라고. 그 소리까지 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그거 아이돌 그거 하는 거 나는 별로 안 반갑다. 그래도 뭐 지가 좋아하니까 잘하겠지. 그냥 믿음이죠. 그냥 안 됐었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때.
1: So when I was a trainee, I think, you know, when it came to eating food, we usually got one little box lunch of doshirak every day. And of course, you know, you're always hungry. And I think at that, you miss home cooking a lot. I don't like diet like that.
0: 그래, 이제 그건
1: 하지 마. If I was an idol, I couldn't even eat this. They wouldn't.
0: 맞아, 맞아.
1: They wouldn't let me
0: eat this. 건강이 안 좋다, 확실하게. 그렇게는 이제 나 앞으로 그렇게 너무 막 굶고 그런 거 하지 마.
1: 돈 줘도 그렇게 안 해.
0: 그래. 약속했다. 그리고 저거
1: 갖다 줄까?
0: 저거 육수, 육수 좀 가져올래? 일로 일로 여기나 여기 여기 쪽으로 놓으세요.
1: What kind of 육수 is this? What's in this?
0: 이 안에 이 멸치.
1: 멸치?
0: 근데 그 멸치 들어가고
1: Let me see.
0: 그리고 다시마 들어가고
1: It smells good.
0: 그래, 다. 그래갖고 okay. 요렇게 국물을 얹어요.
1: 오케이. Okay.
0: 그지? 요거 넣고 한 개.
1: 호박도?
0: 호박도 넣고

0: Korea's springtime event, the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ens from April 29th to May 8th. Under the slogan Beyond the Frame, 237 exciting new films from 54 countries are being screened. The opening film was director Ken Jeong's late fame, director Kim Hyun-ji's documentary, The Longest Night, Nam Tae-ryong, will close the festival.
1: 전주국제영화제의 매력은 아무래도 주변에 맛집이 너무 많고 이런 슬로건이나 포스터가 저희를 너무 더 설레게 하는 것 같아서 올해 특히나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거리를 너무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3: There are so many really interesting Korean options to see, so I have a lot of Korean films that I'm going to watch this time.
4: The atmosphere is so exciting. Everybody is so happy to be here, and that just makes it very exciting for me as well.
5: 나이 모는 사람이 있어, 실무는 사람도 있고 좋아요.
6: 환영받는 느낌, 그리고 다 같이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K-Story brings you our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pecial,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It was selected for the Korean competition section and had its world premiere. Ko Sun-yeon directed, while actors Yeo Dae-hyun and Lee Ha-eun played the leads.
7: 사계절을 담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한 작품입니다. 마음의 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재밌게 봐주세요.
8: 어? 뭐?
9: 그냥 마셔.
10: 마지막 내려.
9: 아 있잖아.
11: 다음 주지 제안서 준비라고 하시는데?
12: 엄마가 하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0: Let's watch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It's winter with snow up to the knee. The lovers are camping. Their tent flies away in the freezing wind. Still.
13: 우리 이거 먹고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9: 그냥 마셔.
11: 나 진짜 마셨어. 이제 진짜 못 가. 나 운전 못해.
9: 응, 괜찮아.
0: No problem. For two lovebirds, it's no big deal. Sehun just got hired to do exhibition installations while looking for a job as a writer.
9: 번호 지나가 조심.
0: 정이 helps her parents at their restaurant. A whopping 120 kilometers separate, these long-distance lovers.
14: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시간 되나?
15: 그래, 거기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14: 그래, 그래, 그러면 다다음 주?
15: 응, 미리 말해놔야겠다.
11: 나한테부터 계속 좀
0: But it just makes reunion that much sweeter.
14: 계속 뒤에 있었는데?
11: 자.
9: 뭐야? 산 거야, 나 주려고?
14: 그래, 겨울엔 손 트니까.
0: Winter daylight hours seems too short. They don't want to say goodbye.
10: 가지 마, 내려. 가지 말라고.
0: Yet soon, spring comes around. The two are so close now that they don't even have to speak, it seems, to be on the same wavelength. Around this time, 정이
9: 글 읽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쓴 글 얘기 듣는 것도 좋았어요.
0: Meets a published writer at a writing workshop. And
9: 사장님, 그럼 혹시 알바 안 가세요?
0: Gets a part-time job at her neighborhood bookstore. She's excited to share the news with Sehun.
16: 이거 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But Sehun is suddenly asked to stay overtime to finish a project he's working on.
14: 제가 저녁에 중에 약속 있어가지고요.
16: 아, 그래?
14: 네.
16: 아, 이거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금방 도와주고 가자.
0: Still, he risks bad vibes with his boss in order to meet with 정이.
16: 어, 얼른 가요.
17: 오늘 그러면 여기 지도부터 뜯는 게 좀 더 편하시죠?
9: 나 취직했다.
14: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온데 이유가 다 있었구나.
0: What? It's embarrassing to run into his co-workers. But nothing can stand in the way of love. Right?
18: Then the season changes and it's summer. Jeong-hee is busy and so is Sehun with daily life. Meanwhile,
19: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16: 그 책 알아요?
19: 어, 네 알죠. 냉정과 열정 사이 좋아해서 읽었어요.
18: For Jeong-hee,
19: 아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16: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18: And for Sehun, something new comes along. Then it's autumn. Jeong-hee becomes anxious as she keeps failing to place in writing competitions.
19: 아 있잖아.
16: 아 맞다. 나 감독님이 다음 전시 제안서 준비라고 하시는데?
12: 반만 하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18: Meanwhile, Sehun's busy work schedule makes getting together more difficult. After a tiff, Sehun visits Jeong-hee.
16: 일찍 와볼 걸 그랬다.
19: 오늘은 안 바빠?
16: 어, 쉬는 날.
18: He tries to seem less awkward.
19: 그 책 조심해, 커피 그.
16: 어, 어.
19: 너 책 사게?
16: 네.
19: 이거 안 돼.
18: But, oh no, things do not go well. In the end, Jeong-hee pays for him, and the whole situation ends up being not what he had in mind.
16: Okay.
18: Now, even when they're together, they're looking off in different directions. What kind of season lies ahead for these two? A couple living through changing seasons.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Now,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uses the passage of time to express the changes in love and emotions.
20: 연애라는 게 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어렵고 오래 만난 관계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인들의 모습을 조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민들을 좀 풀어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8: The two lead actors expressed the tenderness of a long-distance couple with restrained acting and natural chemistry.
21: 누구나 우리는 다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22: 겨울에요. 기차를 태워서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정희가 기차를 타고 제가 이제 창밖에서 고요 속의 외침처럼 가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희는 못 알아듣고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씩 경험해본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혼자 말처럼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18: For Sehun, photos are important, while for Jeong-hee, letters are showing how different their ways of expression happen to be.
20: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계속 담으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하나의 행동인 거고 정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지만은 하고 싶었던 말,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세훈에게 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18: The film is a love story, which is, according to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ficials, relatively uncommon for Korean indie films.
20: 우리 일상에 있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단한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우리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안하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18: The movie makes a subtle yet lingering impression through the expression of universal emotions of love and parting.
21: 저희 영화가 단순한 멜로 영화로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정말 많은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냥 성장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22: 실수는 누구나 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고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수하시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20: 실수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지 않을까
22: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18: Four seasons of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Shall we meet the character Kay's story says you should focus on for this movie?
19: 밥 잘 먹고 다치지 말고.
18: A writer-to-be who has fallen in love, Jeong-hee.
0: She's a young adult try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love, dreams and reality. Actress Lee Ha-eun captured her well. With quiet gestures and expressions, befitting a character who finds writing her feelings easier than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벨하고
0: 네.
2: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0: 여자니.
1: 이 집도 예쁘고 마을도 예쁘네.
2: 저도 그래요.
1: 아 우리 감독님. 아 이거 여전히 얼굴이 좋아.
3: 그 떼배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4: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모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3: 근데 오동나무를 피워 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4: 아,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 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기울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3: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4: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5: 3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와, 저리나.
4: 보통 한 3명에서 5명.
5: 5명도 타요?
4: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와, 저리면 저린다.
3: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5: 예, 한번 태워주시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죠.
3: 한번 태워주실 수 있으시죠? 예,
4: 한 타죠, 뭐 우리가.
3: 예, 한번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떼배가
5: 지금요?
3: 떼배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4: 뜨는지 안 뜨는지.
5: 그러세요?
3: 그럼 한번 봐보시죠.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쳐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네.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그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의선을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 데 미역이 있었는 거지, 이게. 담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 되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 아주.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저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볼게요.
2: 이쪽에
1: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네.
0: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2: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3: 미역을
2: 따는 거군요.
1: 아, 이렇게.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
1: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3: 0초!
1: 뭐가 달려나왔네.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2: 예. 자,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해산도 있고,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2: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0: 좋습니다. 예. 갑시다.
3: 가자!
2: 저기 그 섬 있잖아요, 월미도.
0: 큰 섬.
2: 예,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2: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2: 그거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전 많이 땄죠.
2: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3: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올려가지고.
2: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은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3: 아, 저래요?
0: 아니. 안 돼.
2: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2: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2: 없어요, 지금.
0: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이 모르시네, 이게. 선장님, 빨리 돌려, 빨리. 무서워. 떼배를 타보셨는데
1: 네.
0: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0: 무섭고
1: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0: 그랬습니다.
1: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0: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1: 네.
0: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1: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0: 그렇죠. 네.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0: 가보시죠.

0: 라인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쪽에 보면
1: 아,
0: 고객이 이렇게 방이었고 그래서 다 그때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도 한 보름 정도 혼자 부시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보면 되게 이상해요. 칠도 막 안 돼 있고 그쪽이 밖에는 벽이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그 원래 여기 레일이 설치돼 있었는데 레일을 철거하시면서 벽을 다 부셔놔가지고 뭐 테라코트로 해보고 시멘트로 해보고 하얀색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깨끗한 느낌이 안 들어서 준영 아주머니한테 낙서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계단 들어오는 입구 막 낙서한 거예요. 원래 메인 입구는 여기예요, 옆에. 네. 근데 사람들이 절로 다니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름 씨랑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피아노 옮겨야 되는데 직접 들려고 막 하더라고요.
1: 네.
0: 보통은 이러고 거의 수술한 손처럼 이렇게 계시잖아요. 대부분 피아니스트들은. 근데 막 쭉쭉 하고 같이 막 하다가 그 어느 날 보니까 밴드를 붙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 다쳤냐고 연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박 썰다가 금방 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도 저랑 취향이 아니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연주 하면 되지 느낌이고 근데 단지 조금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려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아무래도 옛날보다 몸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싫어하는 상태거나 싫어하는 그게 오면 일단 진짜 몸이 반응해요. 그 바로 공황 상태가 되기도 하고 되게 동물적으로 그 싫어하면 막 현기증도 나고 글자도 막 떠다니고 막 숨도 못 쉬겠고 근데 좋아하는 일이면 며칠 밤을 새도 할 때는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극장 안에서도 그렇고 연습실에서도 그렇고 작업하는 동안은 시간이 약간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에너지랑 물린 시간은 네, 이거는 증명을 제가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달라요. 32 루반덴 브란덴이 그 브뤼셀에 있는 작은 골목 중에 한 군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비가 보통은 부슬부슬 내리는데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급하게 그 스포츠 용품점 들어가서 가장 싼 우산을 골랐어요. 3유로짜리 골라서 밖에 오자마자 탁 피는데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우산이 끝에 딱 체결되는 게 없고 밀어서 이렇게 딱 하면 걸리는데 더 밀면 원래 안 넘어가야 되잖아요. 더 밀었는데 확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막 웃고 저도 당황해서 하는데 다시 이렇게 결속시키면서 아 이거 내일 연습실에 갖고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다음날 맑은 날 우산을 챙겨가서 또 그 장면도 만들고 우산 3유로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아이씨 우산 잘못 샀어 라고 됐을 텐데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무대에서 하면 재밌겠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연습실에서 그렇게 해보고 재밌다가 돼서 근데 요 장면만 있으면 분명히 안 쓰겠지 우산에서 일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일이 뭘까 그러면 우산을 계속 쓰고 다니는데 우산 속에서 비가 내리게 해보자 뭐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는데 우산 안에서만 비가 계속 내리는 뭐 그런 장면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에 쓰여진 그죠. 사실 제가 그 비 오는 날 급하게 들어가서 3유로를 주고 우산을 사지 않았다면 안 일어났을 일들? 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거기 그 작품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이제 그냥 약간의 그 의무감이었던 거는 현대무용의 다양성을 알리고 싶다는 것도 하나 있었고 다양한 그 춤추는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괜찮지 했을 때 방송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다 모이니까 잘하는 사람들.
1: 네.
0: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한테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나가서 사람들, 그러니까 떨어져도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 그 다음 스텝들이 생기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방송 끝나고 나랑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혼자만의 그 오디션을 또 봤죠.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끝나고 일해야지. 약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저는 우선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제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굉장히 춤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돼야 되고, 서로 어울릴 때 모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너무 다른데, 서로 존중하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성격이 안 어울리면 안 되고, 성격만 좋다고 해서, 성격 좋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들한테 성격 좋다고 돈을 지불할 순 없잖아요. 그것들이 다 합당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고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거기에 차지 않으면 일단 안 들어오게 되는 느낌? 우리 안에서도 할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게 되고 진짜 재밌어, 이게? 이렇게. 네. 서울예대 졸업할 때쯤에 거기 김기인 교수님이 더 하고 싶으면 예종을 가라. 그래서 싫어요 했다가 공연 한번 봐라 해서 공연을 봤는데 저기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가 예종이야. 이래서. 그래서 그럼 갈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돼요?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해서. 그러다가 창작과를 들어가게 됐고, 학교 다니면서 발견 못했던, 외부에 있었을 때 발견 못했던 괜찮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무용할 때,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4학년에 누가 잘해. 졸업한 선배 누가 잘해. 갑자기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거다 찾아봤어요. 네. 그 사람 자료들 다 찾아보고. 그게 또, 아, 이 사람이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럼 이 사람 가르친 사람 누구지? 뭐 약간 그게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술자료관이라고 있어요. 그 예술의전당 밑에 거기 가면 또그 보는 게다 공짜거든요. 거기 가서 자료들 빌려서 보고.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잘나고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그럼 음악 CD 빌려가지고 그 MD라고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들어야만 녹음되는 거. 그러면 CD를 하루에 몇 장씩 빌려서 그거를 또다 들으면서 다 녹음해서 오늘은 음악을 몇개 훔쳤나 막 이러면서 책도 보고 좋은 구절 있으면 다, 아, 좋은 부분들이나 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다 복사해서 가져가서 2003년도에 학교에서 만났어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커피 먹자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죠.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커피 잡하는 게 안에 가서 막 주머니를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동전 있냐고 물어봐서 동전을 500원짜리 줬는데 150원짜리 커피를 뽑고 또막 얘기하다가 다시 버튼을 누르고 또막 얘기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나오고 잔돈도 안 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정신없게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수업 시간이 돼서 쑥 들어갔는데 저 신기한 사람은 뭐지가 첫 인상이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무대도 없고 음악도 없고, 아니, 음악은 있을 거야. 대신 사람이 다할 거야. 뭐 이런, 무대가 없지만 사람이 다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첫 대화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었었고. 그, 진짜 누군지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지? 있잖아, 뭐. 누구?

엄마의 누구의 자식, 누구의 형, 누구의 오빠, 뭐 누구의 친구, 누구의 뭐 근데 진짜 나. 저도 한참 내가 뭐지, 나 누구지, 뭐지 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것들이 집합, 교집합이 저예요. 그냥 이렇게 스쳐간 그 교집합이 저지. 그냥 나, 온전한 나 해보면 껍데기 이 곳밖에 없어요. 몸밖에. 근데 이 몸도 어제 살아온 것 때문에 오늘 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스쳐간 거여서 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저것 때문에 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애초에 까만색이니까. 까만색이 색깔이 제일 많잖아요. 네. 까만색에 색깔 다른 거 좀 입힌다고 또 그게 또 까만색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0: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이제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딱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몽환스다.
0: 모두니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몽환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몽환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이거 캣볼 바지락이에요.
3: 예, 캣볼 바지락이에요.
4: 뚱뚱하고 맛있어요.
3: 시원해요.
5: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6: 이렇게.
7: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1: Perfect. Here we have 당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1: Wow.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지금 제철이죠?
2: 네, 제철이에요.
1: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2: 여기서는 실치.
1: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2: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8: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1: 아, 그러면 이거 1kg
2: 많이 드릴 거야.
1: 이 정도?
8: Oh, yes.
1: 아, 퍼펙트 포장.
2: 감사합니다.
1: 사장님.
2: 맛있게 드세요.
1: 잘 파세요.
2: 네. 오늘.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어?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어?
8: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It's so fun.
3: 개펄 바지락.
1: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4: 뚱뚱하고
1: 맛있어요.
4: 시원해요.
1: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4: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
1: 술찜?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저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4: 여기도 있어요.
1: 진짜?
4: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1: 여기에서 뭐라요?
4: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1: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4: 1kg 만 원.
1: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4: 3kg요?
1: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아, 예.
4: 많이.
8: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4: 너무 높게 드렸어요.
1: 예. 진짜 기대돼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와, 두릅이죠?
4: 네, 두릅.
1: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당진의 제철 식품.
4: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1: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4: 겉절이
1: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8: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4: 요즘 봄이라 제철이죠. 나물이 많이 나와요.
8: Let's go to 심.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1: 계세요.
9: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그 당진
6: 유명한 양조장이죠.
9: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6: 이야, 신기하다.
9: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6: 체험? 네. 그 직접 이어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아, 그거 맞아요. 당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그거 해나루 쌀이에요.
1: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0: 네, 하얀 쌀이에요.
1: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0: 아, 쌀로 만드는 누룩?
1: 네.
0: 아, 왜냐면 원래 밀로 만드는 거죠.
1: 그 밀누룩은 요게 갈색 덩어리들.
0: 아, 아 이거?
1: 네.
0: 아,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1: 두 가지 들어갑니다.
0: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1: 네,
0: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1: 네.
0: 그리고 물.
1: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0: 아, 이거 1대1이에요?
1: 1대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0: 650? 재서 바로 할.
1: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0: 맞다! 연잎!
1: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0: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1: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0: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1: 네,
0: that. 예, 아, 뭐.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1: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0: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1: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0: 오, 야,
1: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 돼요.
0: 14?
1: 네.
0: 오,
1: 한번 짜보시겠어요?
0: 오, 바로.
1: 네.
0: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1: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너무 민들레 잎인데.
0: 네.
1: 두루.
0: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1: 네.
0: 그리고 바지락. 딴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1: 서해바다.
0: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1: 그것도 괜찮죠.
0: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 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예,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서 이거 입가심.
1: 아, 좋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1: 예.
0: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예스. 퍼펙트,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0: 맛봅시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1: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짠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하고,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0: 아, 이거. 자, wait a moment.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잔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 해야 돼요.
2: 네.
0: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2: 오.
0: 예, 생각보다.
2: 커요.
0: 예,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예.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맛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2: 예.
0: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2: 막걸리.
0: 막걸리.

0: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1: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딴진바다 딴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0: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 아.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할 것 같아요.
0: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0: 예! 정답!
2: 실치철이에요, 지금.
0: 예. 아.
1: 하나 드셔보세요.
2: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1: 어, 이게. 이거 다 이거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그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
1: 느낌. 에에에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돼.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2: 예.
1: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0: 맞습니다.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Wow. Oh, this is a beat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래곤폰입니다. 네, 아임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제가 듣기로 오늘 경쟁자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럭키하신 거잖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세 번째 아임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좀 즐겁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재밌게 같이 잘 놀고 갔으면 좋겠고, 앞에 또 되게 멋있는 선배님들 하셨잖아요. 아, 정말 저희도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보면서 라이브 아 너무 멋있다, 이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그 고민했던 만큼 오늘 좀 즐겁게 잘 놀고 갈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준비되셨죠?
1: 네!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처음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모스보라는 곡이었습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의 데뷔 앨범에 있었던 곡이고요. 이어서 지구소년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드럼폰이 드럼치는 고강훈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이제 작년 7월에 냈던 지구소년이라는 곡이었고요.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 한번 찾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제일 최근에 낸 Run Run Run이라는 이제 저희 3집 EP가 있는데 그곳의 타이틀곡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면 다들 마음대로 되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웃어요?
1: 아니 약간 속상한 일이나 마음에 안 드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요 라이브를 듣고 나셔서 꼭 다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저희가 꼭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0: 뒤에서 방청객분들이 우리 잘한대.
1: 나도 들었어 방금.
2: 아 진짜? 다,
3: 나도
2: 난 나만 못 들었네.
4: 잘한다.
2: 오 예. 감사합니다.
0: 아임 라이브 방청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더 가깝죠?
4: 네.
0: 재밌죠?
4: 네.
0: 저희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누가 지금 동생 말하는데 지금 형
5: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6: 아 부채를 빌렸구나.
0: 네 그래서 열심히 연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이 이제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저희 3집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이제 그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3: 어떤 곡인지 소개 짧게 해주세요.
6: 네 그러면은 손금이라는 곡은요 이제 좀 락 발라드스러운 노래고 또 이 손금이 제목이 된 이유가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손에 남아 있고 다 같이 내일로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와! 감사합니다.
3: 근데 오늘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
6: 그러니까
3: 안심이 되는 느낌. 약간
0: 세혁이가 해준 손금 설명 중에 저는 뭐 화나는 일이든 무서웠던 일이든 이렇게 꽉 쥐었던 손에 남아 있는 손금이 그게 전 너무 와닿았어가지고.
3: 오늘 부자다 부자.
0: 야. 아버님 일반인 맞으세요? 약간 아 진짜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3: 어떻게 아버님 취향에 맞으십니까?
7: 네 너무 좋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3: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2: 영광입니다.
3: 그러면 이어서 다음 곡 손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그 후레쉬 감동이에요.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비춰주시는 걸 보니까 또 색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몽글몽글해지네요. 막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저는 드래곤포니의 편성현이었고요. 아,
1: 네. 안녕하세요.
2: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 이름.
3: 아, 저는 드래곤포니의 권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 우리 형 이름 소개드렸나?
3: 태규 형 소개하셨어요?
4: 아, 저는 드래곤포니에서 보컬 맡고 있는 안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마지막 곡 뭐죠?
4: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그래도 곡이 있다는 거니까요.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도 거의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경우는 거의 없어서
1: 맞아요.
4: 너무너무 즐겁고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자리여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곡은 나다웃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 두 번째 EP 타이틀 곡이고요. 다 같이 뛰어노는 곡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또 앉아 계시니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손을 뻗어주시고 같이 떼창해주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궁뎅이만 봐가지고 괜히 뭔가 죄송한 마음이 자, 슬쩍슬쩍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곤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요즘은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 온라인 스트리밍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음악을 동영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첫 무대의 주인공들은 동영상 공유 채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의 무대 준비했는데요. 이분들은 대금과 가야금으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연주해서 우리 악기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배금희 누나 가야금 예지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두분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일단 그 대금이 누나 가야금 예지는 활동명 혹은 채널명이고 두 분의 본명은 대금이 누나가 김지현 씨 그리고 가야금 예지가 서예지 씨예요.
2: 맞습니다.
0: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두 분이 동영상 채널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대금이 누나 채널하고 가야금 예지 채널. 근데 사실 전 구독자거든요. 예,
1: 감사합니다.
0: 영상이 근데 조회수가 뭐안 나오는 것들도 한 10만? 잘 나오는 거는 대금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것만 해도 300만짜리가 두개 있으셨나 그렇죠?
1: 하나입니다.
0: 하나인가요? 초혼 아닌가요?
1: 하나 2년이 지금 340만이고요. 초혼이 150만.
0: 아, 초혼이 300이 아닌가요?
1: 네.
0: 제가 좀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1: 그러면 곧 300만이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럼 300만을 넘은 건?
1: 2년.
0: 2년.
1: 네.
0: 그건 원래 누구 노래죠?
1: 이선희님의 인연입니다.
0: 그거를 커버한 곡인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전또그 보면서 채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건 그동안 올려놨던 것들을 쫙 붙여서 연속 듣기가 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심지어 가야금 예지는 10시간짜리가 있던데요.
1: 네. 맞아요.
0: 네.
3: 네, 저도 그 10시간짜리 영상이 제일 저에게 효도 영상입니다.
0: 아, 제일
3: 제일 네.
0: 짭짤한.
3: 짭짤한. 네. 그것도 이제 조회수가 162만회 이렇게
0: 와.
3: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연도 진짜 국악이랑 인연이 너무 잘 어울리는지,
0: 맞아요.
3: 예, 인연이란 곡도 아직 100만은 안 됐지만 그래도 90만 정도 됩니다.
0: 훌륭하십니다. 네. 아, 이 대금과 가야금을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국악에 대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두 분의 음악이 뭐 한정식집 같은 곳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저는 밖에서 들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두 분도 돌아다니다가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거 내 건데? 이러고.
1: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0: 네.
1: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문화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요가를 배우러 다니세요.
0: 네.
1: 근데
0: 아, 요가랑 잘 맞나요?
1: 어느 날 요가 선생님께서 대금을 배경음악으로 틀어주시더래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대금 소리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선생님께 물어봤대요. 혹시 대금이 누나 연주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번 이렇게 계속 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스승의 날에 제 앨범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대요. 근데 아직까지 저 아직 얘기를 안 하셨대요.
0: 딸이라고는 안
1: 네,
0: 하고.
1: 딸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근데
0: 아.
1: 만약에 요가가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3: 그분이 대금이 누나의 어머니십니다.
0: 아니, 요가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요가 선생님을 채널로 한번 모셔야겠네요.
1: 요가와 함께 대금 연주
0: 그럼요.
3: 너무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대금과 가야금이라는 이 각자 두분 각자의 악기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우리 악기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3: 가야금은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25현 가야금이거든요. 25현 가야금은 다채로운 음역대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음도 있고 중음도 있고 고음도 있고 하니까 간결할 때도 있고 깊을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가야금, 25현 가야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역대가 저음
0: 오,
3: 음역대거든요.
0: 네.
3: 네, 저음 음역대를 이제 녹음할 때 혼자 둥 뜯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제 스스로도 네, 그래서 이 가야금의 줄은 참 많은 사람의 치유를 할수 있구나라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가야금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럼 우리 대금이 누나께서는

0: 아직 음을 낼수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대금은 굉장히 해서 자연스러운 음색과 이 자연과 함께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대금은.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대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편안하게 해준다.
0: 네.
1: 네. 요즘은 두 분이 이제 활동을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거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다닐 때는 혼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혼자여서 좀 심심한 것도 있었을 텐데
0: 네.
1: 함께 하면은 그런 건좀 없을 것 같고 어떠세요? 함께 하는 게더 좋으세요?
2: 네, 이번에 군대에서 공연을 함께 간 적이 있는데
1: 네.
2: 항상 멀리 가더라도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대금이 누나와 함께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진짜 가는 4시간, 3시간이 1시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아침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1: 네.
2: 집에 돌아올 때 솔직히 공연은 1시에 끝났거든요.
1: 예.
2: 근데 저희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밤 10시까지 돌면서 얘기하고
1: 아이고.
2: 너무 그 공연하는 것도 재밌고 노는 게더
1: 네.
2: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1: 네. 자, 이 다음 무대에서도 두 분이 함께 연주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주실 곡은 곡 제목도 따스 아니에요. 맞나요? 어떻게 탄생한 곡이죠? 네.
0: 네, 이건 저희가 따스한이란 팀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이제 자작곡인데요. 저희가 가야금과 대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 자연 같은 악기로 만든 자연스러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작곡한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 따스한의 따스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서도 소리를 만나보실 텐데요. 서도 소리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노래를 말합니다. 민요나 시창, 잡가 이렇게 다양한 서도 소리가 전해지고 있고요. 대동강 물을 마셔야 그 맛을 낼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도 지방의 정서가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고장에서는 전승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도 소리는 미묘한 장식음이 많고 소리를 높이 질러냈다가 탄식하듯 뱉어내는 창법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독특하고 깊은 떨림이 애절하면서도 꿋꿋한 느낌을 줍니다. 대표적인 서도 민요로는 수심가, 난봉가, 산염불 등이 있고요. 공명가나 영변가 같은 잡가나 놀량과 같은 입창, 또 관산육마와 같은 시창, 배뱅이굿 같은 재담 소리도 있습니다. 이 땅에 서도 소리를 뿌리내린 분들은 평양이 고향인 장학선, 김정현, 오봉녀 명창입니다. 1969년에 장학선 명창이 국가 무형문화재 서도 소리의 보유자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70년에 작고하셨고요. 그 뒤를 김정현, 오봉녀 명창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현 명창도 안타깝게 1987년에 별세하셨고요. 대동강물을 마시고 자란 마지막 명창이었던 오봉녀 선생은 2001년에 타계하실 때까지 서도 소리의 원형 보존과 전파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현재 김정현, 오봉녀 명창의 뒤를 잇는 제자들이 서도 소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요. 요즘은 젊은 서도 소리꾼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도 소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젊은 서도 소리꾼 이나라의 무대 준비했습니다. 난봉가 함께 만나보시죠.

0: 지소화풍입니다. 예, 지소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죠. 부장님, 우리 몸은 4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대 요소. 이게 목숨이 끊어지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흩어지는 거죠. 이제 썩어서 흩어지잖아요. 이게 원래 있었던 그 원소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무상이라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영원히 변하는 것들,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화학이 그런 것을 분석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면에서 이 무상계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1: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 화학과의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학장 스님께서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색수상행식 오운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육체적인 면은 4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지수화풍.
1: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같은 4대 원소론이라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시대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동일하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그런 업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1: 사실 이제 현대에서도 과학자들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3: 예. I will now seek answers about the chemicals my body is made of in the secular world, but approaching it like a trained chemist.

0: 하는 복잡한 생체 분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0가지의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는데요.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가지는 화학적인 성질이 다 다릅니다.
1: Using computers, these researchers are looking at how amino acids are linked and ways to unlock the secrets of protein. What's the most intriguing element to them?
0: 일단 딱 한 개만 꼽아야 된다면 탄소일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주로 생체 분자를 연구하고 있는데 생체 분자는 기본적으로 다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소를 꼽는다면 탄소.
2: 애초부터 아예 지구상에 탄소가 없었으면요, 지금과 같은 그런 생명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화합물질을 갖다가 설명하는 시계는 여러 가지 시계 있는데, 분자시계라는 것은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하고 원자의 개수를 갖다가 나타내는 시계 되겠습니다.
1: 'This lengthy and complex string of molecules is the chemical formula of the elements that comprise our bodies.'
2: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탄소가 8이 4개인데 거기에 산소, 질소, 황, 필요하면 또 인 이와 같은 것들이 그 결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 내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탄소는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헤테로 원소라든가 금속들이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컴플렉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그 생명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 Carbon is number 6 on the periodic table and easily bonds with other atoms, making it the ingredient for many substances. Hence, carbon is widely regarded as the king of elements. It is an important element that creates the kind of matter necessary for life.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에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 네.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하나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술 미술관.
0: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1: 많이 있었어?
0: 50개?
1: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0: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은.
1: 땡, 221개.
0: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1: 네.
0: 와.
1: 빨리 가시죠.
0: 221개나 있다고요?

0: 哇！진짜 저희 뒤에 네. 정말 엄청 큰 따봉이 있습니다. 따봉.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체 특정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프랑스의 국보급 작가예요. 세자르상이라고 있는데요. 아. 그게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오. 근데 그 트로피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아.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깎거나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하는 게 이제 전통 조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쇠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재조립하고 구축해서 오브제적인 조각? 그런 걸로 해서 매우 이제 실험적인 조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걸 네.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면서 젊은 엄지손가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든 어떤 세월을 한번 다녀간 그런 느낌.
1: 맞아요. 근데
0: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청동이 오래되면 네. 저런 식의 칼라로 부식이 되면서 네. 또 그것만의 오묘한 그 색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큰 대작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0: 그렇네. 더 대단하네요. 진짜 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아 나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예.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0: 대화.

0: 대화를 해라.
1: 예. 올림픽 정신이 네.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 세계 평화를 이루자 그렇죠. 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0: 맞죠, 맞죠.
1: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네.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이에요.
0: 아, 이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각상이네요.
1: 네.

0: 사실 저는 네. 올림픽 공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저는 이 분을 딱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0: 네, 쫙 이렇게 이런 느낌. 네.
1: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0: 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작가님.
3: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성함도?
1: 박태동.
3: 박태동 작가님.
0: 야, 태동하셨다.
3: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동문이고.
3: 오!
1: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0: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1: 예. 입학을 했어요.
3: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1: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0: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지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1: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3: 예, 예.
1: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네. 빌어서 온 거는 쉽죠.
3: 네.
1: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3: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1: 네.
3: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0: 분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고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1: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네.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네. 작업을 하시거든요. 네.

0: 젬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1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젬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젬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젬스톤.
0: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네.
2: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요걸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두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 느끼고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을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이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개는 아직도 따뜻했다. 여자의 손이 가닿자 개의 숨소리가 작아졌다. 목덜미에 손가락을 넣어 털을 간지려 주었다. 복부를 다친 모양이었다. 손이 배 쪽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개가 소리 없이 이를 드러냈다. 눌린 억새가 끈적거렸다. 옆으로 물컹한 것이 만져졌다. 개의 배에서 흘러나온 내장이 억새밭에 널려 있었다. 이제 그만 가자. 와이가 뒤돌아섰다. 흰 자위가 가득한 개의 눈이 희뜩 와이 쪽으로 돌아갔다. 1996년 단편소설 풀로 등단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하성란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는 일이 일상이지만 언제나 첫 문장을 쓸 때면 막막하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소설을 쓸지,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할지 생각하고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을 내면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평소에는 괜찮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설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면 굉장히 창피해지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걸 생각하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죄송했고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가 제게는 그랬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 달랐고 그것 때문에 소설 속 나의 행동이 너무 아쉽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소설을 새로 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도 개정판을 낼 기회가 주어졌고 마지막 문장만큼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 중 하나는 퇴행이란 단어예요. 잊지 말자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면서 참사가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를 들어 올릴 힘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쓰기 전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이고요. 참사라는 다시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깃발을 쓸 때였어요. 깃발의 배용은 한 남자가 전신주에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에 자신의 속옷을 쓰는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한전에 다니고 있는 분들로부터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전신주들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면서 전신주로 올라가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깃발처럼 흔들리는 그의 속옷도 떠올랐고요. 어떤 소설을 쓸지 결정이 되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잘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면 생각보다 첫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은 늘 가장 멋진 문장, 그리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장을 골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재를 했지만 책으로 묶지 않은 장편들이 여럿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설을 쓰는 일보다는 소설을 책으로 발표하는 일이 조금 점점 두려워졌어요. 아까 푸른 숨의 첫 번째 아내에서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할까 봐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어떤 문장이나 내용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일은 소설을 생각하는 것도 소설을 쓰는 일이지만,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따로 했고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이 소설을 쓰는 시간보다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통화감만으로도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번역자인 제니통 씨였어요. 제니통 씨는 제 소설을 어머니의 추천으로 읽었다가 그 뒤로 이제 이 소설을 번역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랫동안 그 결과를 위해 기다리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문학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출판사들은 조금 조건 같은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요. 제니통의 자존심에 그것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덕분에 제 자존심을 부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성과가 좋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라는 단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사건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제 소설의 결말 속에 여자 주인공이 왜 경찰에 가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느라고 좀 땀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꿈이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로 두 아이들의 꿈 이야기에만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작가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제 마지막 나를 생각, 제 소설 속에서처럼 파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책상 앞에서 뭔가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작이 남아있었으면, 한두 편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떡 튀어오른 개가 여자의 손목을 덥석 물었다. 마지막으로 짜내는 혼신의 힘이었다. 개의 송곳니가 여자의 살을 파고들었다. 울림팔이 뭉근히 저려왔다. 팔을 들어올리자 개의 머리가 덩달아 딸려 올라왔다. 너무 무거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개는 한 번 문 손목을 놓지 않았다. 문득 개와 눈이 마주쳤는데 흰창이 많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개의 타액이 여자의 핏줄 속으로 스며들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Korea's springtime event, the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ens from April 29th to May 8th. Under the slogan Beyond the Frame, 237 exciting new films from 54 countries are being screened. The opening film was director Ken Jeong's late fame, director Kim Hyun-ji's documentary, The Longest Night, Nam Tae-ryong, will close the festival.
1: 전주국제영화제의 매력은 아무래도 주변에 맛집이 너무 많고 이런 슬로건이나 포스터가 저희를 너무 더 설레게 하는 것 같아서 올해 특히나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거리를 너무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3: There are so many really interesting Korean options to see, so I have a lot of Korean films that I'm going to watch this time.
4: The atmosphere is so exciting. Everybody is so happy to be here, and that just makes it very exciting for me as well.
5: 나이 모는 사람이 있어, 젊은 사람도 있고 좋아요.
6: 환영받는 느낌, 그리고 다 같이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K-Story brings you our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pecial,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It was selected for the Korean competition section and had its world premiere. Ko Sun-yeon directed, while actors Yeo Dae-hyun and Lee Ha-eun played the leads.
6: 사계절을 담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한 작품입니다. 마음의 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재밌게 봐주세요.
7: 어? 뜨거워.
8: 그냥 마셔.
9: 하지만 내려.
8: 아, 있잖아.
6: 다음 주지 제안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 엄마가 하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0: Let's watch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It's winter with snow up to the knee. The lovers are camping. Their tent flies away in the freezing wind. Still.
9: 우리 이거 먹고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8: 그냥 마셔.
9: 나 진짜 마셨어. 이제 진짜 못 가. 나 운전 못해.
8: 응, 괜찮아.
0: No problem. For two lovebirds, it's no big deal. Sehun just got hired to do exhibition installations while looking for a job as a writer.
8: 번호 지나가 조심.
0: 정이 helps her parents at their restaurant. A whopping 120 kilometers separate, these long-distance lovers.
9: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시간 되나?
11: 나와야 할 것 같은데.
9: 그래, 그래. 그러면 다다음 주?
11: 응. 미리 말해놔야겠다.
9: 나한테부터 계속 좀
0: But it just makes reunion that much sweeter.
9: 계속 뒤에 있었는데? 자.
8: 뭐야? 산 거야, 나 주려고?
9: 그래. 겨울엔 손 트니까.
0: Winter daylight hours seems too short. And they don't want to say goodbye.

0: 그만 내려. 가지 말라고.
1: You soon, spring comes around. The two are so close now that they don't even have to speak, it seems, to be on the same wavelength. Around this time, 정이 meets a published writer at a writing workshop, and
2: 사장님, 그럼 혹시 알바 안 가세요?
1: Gets a part-time job at her neighborhood bookstore. She's excited to share the news with Sehun. But Sehun is suddenly asked to stay overtime to finish a project he's working on.
3: 제가 저녁에 중에 약속 있어가지고요.
4: 아 그래? 네. 아 이거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금방 도와줄 것 같아.
3: 퇴근했는데 일찍 가셔야 돼요.
4: 전화 왔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
1: Still, he risks bad vibes with his boss in order to meet with 정이.
4: 어, 얼른 가.
5: 오늘 그러면 여기 지도부터 뜯는 게 좀 더 편하시죠?
2: 나 취직했다.
6: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온데 이유가 다 있었구나.
1: What? It's embarrassing to run into his co-workers. But nothing can stand in the way of love, right? Then the season changes, and it's summer. 정이 is busy, and so is Sehun with daily life. Meanwhile,
2: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4: 그 책 알아요?
2: 어, 네 알죠. 냉정과 열정 사이 좋아해서 읽었어요.
1: For 정이,
5: 아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4: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1: And for Sehun, something new comes along. Then it's autumn. 정이 becomes anxious as she keeps failing to place in writing competitions.
2: 아 있잖아.
4: 아 맞다. 나 감독님이 다음 전시 제안서 준비라고 하시는데?
1: 만나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Meanwhile, Sehun's busy work schedule makes getting together more difficult. After a tiff, Sehun visits 정이.
4: 일찍 와볼 걸 그랬다.
2: 오늘은 안 바빠?
4: 어, 쉬는 날.
1: He tries to seem less awkward.
2: 그책 조심해, 커피 그.
4: 어, 어.
2: 너 책 사게?
4: 네.
1: Things do not go well. In the end, 정이 pays for him, and the whole situation ends up being not what he had in mind.
4: Okay.
1: Now, even when they're together, they're looking off in different directions. What kind of season lies ahead for these two? A couple living through changing seasons.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Now,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uses the passage of time to express the changes in love and emotions.
7: 연애라는 게 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어렵고 오래 만난 관계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인들의 모습을 조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민들을 좀 풀어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 The two lead actors express the tenderness of a long-distance couple with restrained acting and natural chemistry.
8: 누구나 우리는 다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9: 겨울에요. 기차를 태워서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정이가 기차를 타고 제가 이제 창밖에서 고요 속의 외침처럼 가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이는 못 알아듣고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씩 경험해본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혼자 말처럼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1: For Sehun, photos are important, while for 정이, letters are showing how different their ways of expression happen to be.
7: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계속 담으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하나의 행동인 거고 정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지만은 하고 싶었던 말,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세훈에게 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1: The film is a love story, which is, according to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ficials, relatively uncommon for Korean indie films.
7: 우리 일상에 있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단한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우리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안하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1: The movie may say subtle yet lingering impression through the expression of universal emotions of love and parting.
8: 저희 영화가 단순한 멜로 영화로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정말 많은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냥 성장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9: 실수는 누구나 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고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수하시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0: 실수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지 않을까
9: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1: Four seasons of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Shall we meet the character Kay's story says you should focus on for this movie?'
2: 밥 잘 먹고 다치지 말고
1: A writer-to-be who has fallen in love, 정이. She's a young adult try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love, dreams and reality. Actress Lee Ha-eun captured her well. With quiet gestures and expressions, befitting a character who finds writing her feelings easier than talking about them.
8: 저는 좀 대화로서 관계를 풀어가는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정희는 조금 말함에 있어서 서툰 사람이라서 나는 이전에 어떻게 했지? 어떻게 연인을 대했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1: Her emotional arc may have many looking back to past relationships. A movie with a global premiere at the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고추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뭐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칼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0: 네.
2: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모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비워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1: 3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아,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1: 5명도 타요?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아,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1: 한번 태우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죠.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5: 한 타죠 뭐 우리가.
2: 예, 한번 봐가지고 네.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떼베가
1: 지금요?
2: 떼베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뜨는지 안 뜨는지.
1: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네.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네.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1: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어,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이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어, 그렇죠. 이런 데 있었는 거지, 이게. 암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 되면 이제 군소 네.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네.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 아주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저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볼게요.
1: 이쪽에 자연스럽게 네.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네.
0: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미역, 봐서
3: 예, 미역을,
1: 예, 미역을
3: 따는
1: 거군요. 아 이렇게. 네.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
1: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영초.
1: 뭐가 달려 나왔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아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예, 채취를 해보시죠.
1: 예. 자,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1: 예.
0: 해산도 있고, 예.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5: 그쵸.
1: 네.
0: 갑시다.
5: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1: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1: 그거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저 많이 땄죠.
1: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5: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4: 아, 저기요.
0: 아니. 안 돼.
1: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0: 안 돼,
1: 여기.
0: 저, 그래, 저리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뭐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1: 없어요, 지금.
0: 아유,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아, 무서워. 떼별을 타보셨는데,
1: 네.
0: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0: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1: 네.
0: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네.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1: Simple is best군요.
0: 그렇죠. 네.
1: 자,
0: 다른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5: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1: 가시죠.
0: 가보시죠.

0: 시간대부터 해요. 항상 저 시간은 4시부터.
1: 미리 안 하시고 아침에?
0: 아침 새벽이에요. 한 미리 해놓으면 맛이 떨어져.
2: She always cooks fresh dishes early in the morning. It's a rule she has been following since day one. She only uses local seasonal ingredients and cooks for her customers personally, without resorting to anyone's help.
0: 재료 아끼려면 하지 마. 아예. 뭐 솔직히 나는 우리 재료는 메이크 아이만 안 써.
2: She takes pride in her culinary skills, which have stood the test of time. She makes plenty of food every day.
0: 한 200.
1: 주말에
0: 400. 400.
2: In addition to the superb quality of her food, there's one more thing that hasn't changed in many years, the prices.
1: 가격 올릴 법한데 안 올릴 수 있을까요?
0: 안 올리면 여기가 백반거리예요. 여기 우리 집에서부터 쫙 이렇게 끝까지. 이 백반거리가 오래됐어요. 이렇게 대들은 손님들한테 실망 안 시키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2: Kindness is part of this alley. We take a tour of Kohung by taxi.
3: 저희는 오늘 어디쯤 가면은 좀 좋은 구경할 수 있을까요?
4: 네,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저 영남면에 가면은 자작꽃이 유명하게 피어 있거든요. 아마 볼만할 겁니다.
2: A ride along the coast brings us to a picturesque place. A flower fiel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blue ocean. Summer in Kohung begins when peonies bloom. Visitors capture this beautiful moment before summer ends.
5: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맘때 되면 생각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저기 이제 빨간 다리 저품도 있잖아요, 여기가. 저기도 보이고, 배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아침에 해 뜰 때 오면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해가 여기가 물들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2: Next time, we should come visit this place a little bit earlier.
6: 자, 가시죠.
5: 네.
6: 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예. 멋있게 구경하고 예. 배가 출출하니까 시내로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 아이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촬영하고 오래됐더니 배가 고픕니다.
4: 이 고흥 예. 전통시장의 숯불구이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7: 아,
4: 유명합니다.
5: 저 점심 굶었어요.
4: 네, 좀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5: 네.
2: After pleasing the eye, it's time to please the palate. The taxi brings us to a traditional market.
5: 감사합니다.
7: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시장에 도착했네요.
2: This market alley is a must visit when you're in Kohung.
5: 굉장히 맛있는 냄새나요.
7: 현장에서.
2: They follow the mouth-watering smell and arrive in a grilled fish alley. Here you can enjoy fish grilled over charcoal for an affordable price.
7: 안녕하세요. 어이구.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생선 냄새가 너무 좋네.
1: 네네. 가자미.
8: 아, 가자미. 이거 비싼 건데. 네. 가자미.
5: 가자미. 비싸고. 가자미 하나 먹어요, 선생님.
8: 네. 가자미도 우리도 먹어보고.
5: 가자미. 먹는 건 여기서 못 먹겠네.
1: 아니,
5: 어디서
1: 여기서
5: 먹어요?
1: 구입하셔가지고 저 안쪽에 들어가시면 식당이 있거든요.
8: 아, 아 식당에 가서.
1: 네. 제가 허리를 뿐질러 먹었는데.
9: 맛있어요.
1: 아, 아 맛있어. 아. 알도 있어요. 부족하시면 삐삐를 치십시오.
2: 골든 크리스피 피쉬 그릴드 오버 차코올. For a small extra fee, you can enjoy it with warm rice at a nearby diner.
4: 이 생선 사고 오시면 밥값만 받아요.
1: 아, 한 사람당 이렇게?
4: 네, 1인당 6,000원씩.
1: 싸다하게.
8: 참 맛있게 보인다.
1: 오늘 맛있겠다.
8: 저기 아줌마 왔는데 5분 최대 정도.
4: 장갑을 왼쪽에 끼시고.
1: 끼고.
4: 네.
8: 아, 맛있겠다 이거. 안지 봐보세요. 노릇노릇하게 꽂혀서 너무 맛있게 꽂은 것 같아요.
1: 네. 생선 약간 만지는 거다.
2: Grilled fish tastes its best when eaten with hands. No need to feel embarrassed at all.
10: 어떠세요?
11: 네, 너무 맛있어요. 기름도 있고 기름기도 있고, 네. 퍼퍼가지 않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10: 집에서 드시는 거랑 달라요?
11: 달라요. 숯불로 구웠다니까 더 맛있는
10: 아니,
11: 것 같아요.
10: 집에서는 잘 먹고 먹잖아, 냄새도.
11: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2: No need to worry about smell or dirty dishes. It's like paradise for homemakers. This alley has a 40-year history. Vendors start their day by burning charcoal. They're busy getting ready for a new day. One of them draws particular attention.
12: 저는 둘째고요.
13: 네, 제가 큰딸이에요.
12: 네,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
2: This charismatic-looking woman is the living proof of this alley and the mother of two daughters.
10: 왜 이거 하셨어요? 이 일을 하셨어요?
4: 이거 어떻게 먹고 살라고 했지? 애들하고. 이거라도 그때 배워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은 게 고마운 거지.
2: Thanks to this business, she was able to raise her daughters. Now they work hard to take over for their mother as she ages. After the mother gets the fish ready, the younger daughter does the most labor-intensive part. She heads to the rooftop where fish is dried. Making grilled fish may sound easy, but in reality, it requires a lot of hard work.
12: 잔조기들은 이렇게 통으로 해서 말리면 더 맞고요. 오전에 바짝 말려가지고 걷어다가 냉동에 넣는 거예요.
2: After drying, fish is fermented in a freezer to prevent it from burning when being grilled and enhance its chewy texture and flavors.
12: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엄마의 부지런함 따라가려면 일도 안 돼 이렇게.
2: As they say, Rome was not built in a day. The elder daughter, Eun-hee, is in charge of grilling. 아니야. She crushes charcoal to lower the heat and sprinkles ashes over it.
12: 세기 조절하는 건데 불이 너무 세면 생선이 타니까 재로 덮어서 숯불의 그 온도를 조절하는 거. 엄마한테 배웠어요.
9: 제가 1년 조금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새내기 새내기. 예.
2: She started this job to help her mother. But it turned out to be more difficult than she thought, which is not surprising for a novice vendor. Just as she expected, her mother begins to lecture her.
0: 저 저걸 저기 같은 걸 저기 끝에도 미너도 그렇고.
2: It looks like it's not satisfying enough.
0: 가만 그대로 있으면 고기가 안 구워져. 이거 뒤집어. 뒤집어?
2: It's going to take a while to become as experienced and skilled as her mother. It takes the hard work of many people to grill fish well. This alley did not become famous overnight.
0: 다
2: Its vendors endured multiple hardships to make it what it is today. It's a result of their arduous efforts.
0: 바쁠 때
3: 이거 안 바쁘니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하세요?
0: 이제 바쁘면 각자 인력도 못 먹어. 에이? 바쁠 때는 바쁠 이제 한가할 때는 이렇게 또 모여서 먹고.
3: 아주 사이가 좋으시네.
0: 한 가족이나 다름없지.
14: 날마다 보니까 이제 친척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만난 거잖아요.
0: 만난 거만 있으면 밖으로 들고 와요, 그냥 요리.
15: 1세대는 다 이미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가 이제 자녀들. 다 지금 바톤을 이어받고 있어요.
3: 또 우리 저기 따님들은 3세대예요?
15: 예, 예.
14: 그러니까 삽니다.
2: From mother to daughters, and from daughters to their children. The delicious smell of this alley will hopefully last for many years to come.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실치? 실치죠?
2: 요새 유명한 실치.
1: 이거 캐펄바지락이에요.
3: 예, 캐펄바지락이에요.
4: 뚱뚱하고 맛있어요.
1: 맛있어.
4: 시원해요.
5: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6: 이렇게.
5: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1: 오, 안녕하세요.
5: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1: 이거 혹시 실치? 실치죠?
2: 요새 유명한 실치.
1: 지금 제철이죠?
2: 네, 제철이에요.
1: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2: 여기서는 실치.
1: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2: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5: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1: 아, 그러면 이거 1kg
2: 많이 드릴 거야.
1: 이 정도?
5: Oh, yes.
1: 아, perfect 포장.
2: 감사합니다.
1: 사장님.
2: 맛있게 드세요.
1: 잘 파세요.
2: 네.
3: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5: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1: 이거 캐펄바지락이에요.
3: 예, 캐펄바지락.
1: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4: 뚱뚱하고
1: 맛있어요.
4: 시원해요.
1: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3: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1: 아, 그럼 술찜? 지역에?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또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3: 여기도 있어요.
1: 진짜?
3: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1: 여기에서 뭐라고요?
3: 신평이라는 데 있는데요.
1: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3: 1kg 만 원.
1: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3: 3kg요?
1: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3: 많이.
5: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3: 넉넉하게 드렸어요.
1: 진짜 기대돼요.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7: 와, 두릅이죠?
3: 네, 두릅.
7: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이게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당진의 제철 식품.
3: 냉이도 있지만 민들레도 있고요.
7: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3: 겉절이? 샐러드.
7: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5: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3: 요즘 봄이라 제철이
7: 좋아.
3: 나물이 많이 나와요.
5: Let's go to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1: 계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6: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1: 이야, 신기하다.
6: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 체험? 네. 그 직접 이어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0: 쌀이에요.
2: 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0: 네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2: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2: 아, 쌀로 만드는 누룩?
0: 네.
2: 아, 왜냐면 원래 밀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2: 아, 아 이거?
0: 네.
2: 아,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2: 이거 건강하죠? 먹으면 오!
1: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2: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0: 네.
2: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2: 아, 이거 1:1이에요?
0: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2: 650? 재서 바로 하.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2: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2: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2: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that. 예, 아무튼.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밥을 끼시고 얘를 믹싱.
2: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2: 오.
0: 한번 짜보시겠어요?
2: 오! 네. 바로!
0: 네.
2: 이렇게 이렇게 Super fresh 네. 막걸리 오. 오, 이거 진짜 다르네요 오.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 나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잠깐만요.

0: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1: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0: 네. 두루.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네. 그리고 바지락. 딴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1: 서해바다.
0: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1: 그것도 괜찮죠.
0: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예,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수 이거 입가심.
1: 아 좋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1: 예.
0: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예스, 예스, 예스. 퍼펙트. 퍼펙트, 라이트?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소테디 봉골레.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ese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봅시다. 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1: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이단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진짜 은근히 맛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0: 이거 자, wait a moment. Oh yeah. 감칠맛, 단맛, 살자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2: 네.
0: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2: 오,
0: 예, 네, 생각보다
2: 커요.
0: 예,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아, 나무. 네.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맛있게요. 아,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2: 네.
0: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2: 막걸리.
0: 예.
2: 오.
0: 네.
2: 예. 아,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0: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단진바다 단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0: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네. 온 민들레 아. 야생. 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아. 온 거 뭔가요?
2: 알 것 같아요.
0: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0: 예, 정답.
2: 실치철이에요, 지금.
0: 예. 하나 드셔보세요.
2: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0: 이게 이거 다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0: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0: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꼭 모양이 꼭지 과자 같은.
0: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0: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네.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2: 예.
0: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0: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 How to survive in Korea. One room. So, you're surviving in Korea? If you've signed a contract for a one room, obviously you're a pro. But the real deal begins now. Step one, housewarming. No need to buy toilet paper, diffusers, or hand soap. You'll get them soon enough as housewarming gifts. And some are bound to pile up. There's nothing better to serve your guests than mirpeyu nabe. If you have Korean friends coming over, don't forget the extra garlic. Step two, garbage disposal.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You've had a good time, so let's get to work. It might be tempting to sweep everything into a trash can, but you have to separate your garbage. Not bothered? Beware that negligence is punished with a fine or public humiliation. Step three, drying rack. You're excited to live alone in Korea, but the fate of these items, hanger, hanger, storage, or a hanger. Go get fresh coffee outside. Jogging doesn't cost anything, and nothing beats instant rice. But keep one item around so that you don't get too lonely. Step four, pros of living alone. No mum. Cons of living alone. No mum. A new towel doesn't magically appear. You have to do the laundry regularly. If anyone gives a towel as a souvenir, take it. Get rid of mold immediately. Don't be lazy with the vacuum cleaner. Housework is an endless affair. Overwhelmed? Give your mum a call and thank her for everything she's done. Did you survive in your one room? Wait, you have an unwanted visitor. Call someone you fancy. Could be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의 정희성 연구원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오.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에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 네.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술 미술관.
1: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0: 많이 있었어.
1: 50개?
0: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1: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은
0: 땡. 221개
1: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0: 네.
1: 와.
0: 빨리
1: 가시죠. 221개나 있다고요?

0: 우와! 진짜 저희 뒤에 네. 정말 엄청 큰 따봉이 있습니다. 따봉.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 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체 특정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프랑스의 국보급 작가예요. 세자르상이라고 있는데요. 아. 그게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오. 근데 그 트로피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아.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깎거나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하는 게 이제 전통 조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쇠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재조립하고 구축해서 오브제적인 조각? 그런 걸로 해서 매우 이제 실험적인 조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걸 네.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면서 젊은 엄지손가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든 세월을 한번 다녀간 그런 느낌.
1: 맞아요. 근데
0: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청동이 오래되면 네. 저런 식의 칼라로 부식이 되면서 네. 또 그것만의 오묘한 그 색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큰 대작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0: 그렇네요. 더 대단하네요. 진짜 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아 나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아.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예.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0: 대화.
1: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0: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1: 네, 자, 이렇게 이런 느낌. 네.
0: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 하죠.
1: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0: 네.
1: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0: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1: 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작가님.
3: 네,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성함도?
1: 박태동.
4: 박태동 작가님.
2: 야, 태동하셨다.
4: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동문이고. 오!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2: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1: 예. 입학을 했어요.
4: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1: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2: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1: 네.
2: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1: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4: 예, 예.
1: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네. 빌어서 온 거는 쉽죠.
4: 네.
1: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4: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1: 네.
4: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1: 우선은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고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4: 네, 네, 네.
1: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4: 네, 네.
1: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보기가 네.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4: 네, 네.
1: 그런 사람들한테

0: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1: 그렇죠.
0: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2: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네.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네. 작업을 하시거든요. 네.

잼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1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잼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0: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한다고서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네.
2: 그럼 작가님이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요걸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두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라는 느낌,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으로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는 아직도 따뜻했다. 여자의 손이 가닿자 개의 숨소리가 작아졌다. 목덜미에 손가락을 넣어 털을 간지려 주었다. 복부를 다친 모양이었다. 손이 배 쪽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개가 소리 없이 이를 드러냈다. 눌린 억새가 끈적거렸다. 옆으로 물컹한 것이 만져졌다. 개의 배에서 흘러나온 내장이 억새밭에 널려 있었다. 이제 그만 가자.

가 뒤돌아섰다. 흰자위가 가득한 개의 눈이 희뜩 Y쪽으로 돌아갔다. 1996년 단편소설 풀로 등단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 하성란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는 일이 일상이지만 언제나 첫 문장을 쓸 때면 막막하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소설을 쓸지,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할지 생각하고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을 내면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평소에는 괜찮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설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면 굉장히 창피해지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걸 생각하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죄송했고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가 제게는 그랬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 달랐고 그것 때문에 소설 속 나의 행동이 너무 아쉽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소설을 새로 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개정판을 낼 기회가 주어졌고 마지막 문장만큼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 중 하나는 퇴행이란 단어예요. 잊지 말자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면서 참새가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를 들어 올릴 힘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쓰기 전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이고요. 참사라는 다시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깃발을 쓸 때였어요. 깃발의 내용은 한 남자가 전신주에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에 자신의 속옷을 걸어놓고 어디론가로 사라지는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한전에 다니고 있는 분들로부터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전신주들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면서 전신주로 올라가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깃발처럼 흔들리는 그의 속옷도 떠올랐고요. 어떤 소설을 쓸지 결정이 되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잘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면 생각보다 첫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은 늘 가장 멋진 문장 그리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장을 고르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재를 했지만 책으로 묶지 않은 장편들이 여럿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설을 쓰는 일보다는 소설을 책으로 발표하는 일이 조금 점점 두려워졌어요. 아까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에서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할까 봐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어떤 문장이나 내용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일은 소설을 생각하는 것도 소설을 쓰는 일이지만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따로 했고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이 소설을 쓰는 시간보다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통화감만으로도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번역자인 제니통 씨였어요. 제니통 씨는 제 소설을 어머니의 추천으로 읽었다가 그 뒤로 이제 이 소설을 번역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랫동안 그 결과를 위해 기다리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문학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출판사들은 조금 조건 같은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요. 제니통의 자존심에 그것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덕분에 제 자존심을 부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성과가 좋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라는 단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사건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제 소설의 결말 속에 여자 주인공이 왜 경찰에 가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느라고 좀 땀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꿈이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로 두 아이들의 꿈 이야기만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작가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제 마지막 나를 생각해 보고는 해요. 그게 물론 제 소설 속에서처럼 파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책상 앞에서 뭔가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작이 남아있었으면 한두 편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떡 튀어오른 개가 여자의 손목을 덥석 물었다. 마지막으로 짜내는 혼신의 힘이었다. 개의 송곳니가 여자의 살을 파고들었다. 물림팔이 뭉근히 저려왔다. 팔을 들어올리자 개의 머리가 덩달아 딸려 올라왔다. 너무 무거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개는 한 번 문 손목을 놓지 않았다. 문득 개와 눈이 마주쳤는데 흰창이 많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개의 타액이 여자의 핏줄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모 어디가?
1: 잘 왔다. 이리 와 봐봐.
0: 뭐 하게?
1: 이거 혼잎나물 좀 따게.
2: 이모가 하는 요리가 맛있는 잔소리 같아요. 잔소리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결국에는 그런 건강한 맛있는 잔소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3: 이게 좀 잡는 손을 야무지게 잡고서는 썰어야지 이게 골고루 작게

0: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신수동에서 3년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노지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모네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독립을 하게 돼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가게를 정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독립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나 뭐 할머니도 그랬고 이모도 음식 솜씨가 되게 좋으신데 이제 혼자 살면서 제가 스스로 밥을 해먹고 해야 하는데 이제 이모한테 뭘 하나 배우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1: 이모 어디가?
2: 잘 왔다. 이리 와 봐봐.
1: 뭐 하게?
2: 이거 혼님나물 좀 따게. 할머니가 옛날에 무쳐주시던 혼님나물이 이게 원래 화살나무에서 나는 싹이야.
3: 저는 정혜숙이라고 하고요. 이전에는 요리 잡지사에서 일했었고 지금은 게스트하우스 하하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 식구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면서 민박을 제공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예요.
2: 너 얼굴 본 김에 좀 부려먹자. 이리 와봐라.
3: 제가 조카랑 같이 살게 된 이유는요. 저희 조카의 엄마, 저희 언니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한 1년 넘게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면서 저한테도 뭔가 좀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빵집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멀리서 열면 도와주기 힘들겠지만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만약에 빵집을 하게 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꼬셨죠. 그래서 오게 됐어요.
0: 가게를 차릴 때 이제 이모가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너무 생각보다 많이 도와줘서 너무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그중 이제 제가 그 인테리어 할 때도 앞에 이제 허전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모가 이제 제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서 직접 아크릴 제작을 해서 액자처럼 이렇게 꾸며준 것도 있고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이모가.
1: 이모 오늘 바빠?
4: 아니.
1: 그래?
4: 그러면 이모 저번에 솥밥 알려준다고 했잖아. 오늘 알려줄 수 있나?
3: 조카랑 한 집에 살기는 해도 서로 이제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혼자 독립하게 되면 더 배달 음식이나 사먹는 음식에 의존할 것 같아서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거창한 음식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음식 한 가지는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가자!
4: 응, 가자.
1: 까미도 가자. 안돼!
2: 아, 안 돼!
3: 자, 솥밥을 할 거니까 쌀부터 씻어보자.
4: 그래,
3: 쌀은 흐르는 물에 맑은 물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서 체에 받쳐서 30분 정도 불리면 돼.
0: 근데 이거 시래기 어디까지 다듬어야 돼?
3: 안 다듬어서 먹는 사람도 많아. 섬유소가 몸에 좋다고.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
4: 그치.
3: 소화가 안 되고 되게 질겨서 입안에 좀 질겅질겅 남거든. 대신 이게 대강대강 벗기면 돼.
0: 아, 이거 사온 거야?
3: 그럴 리가.
0: 할머니?
3: 어머니가 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는 거의 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철 봄나물, 달래, 오늘 음식한 시래기 이런 건 1년 내내 냉동실에 재워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머니가 직접 농사 지어서 갈무리 해서 사실 껍질도 다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 음식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우리는 어쨌든 할머니 덕분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었지. 그치. 지금까지도. 야, 너는 왜 시래기 솥밥 배우고 싶다 그런 거야? 내가 해준 솥밥이 맛있었어?
0: 이모가 언제 솥밥을 해줬어?
3: 그럼 밥통에다 한 줄 알았어?
0: 전기밥솥에 한 줄 알았지.
3: 야, 너 다이어트에 좋다고 맨날 그 시래기 솥밥 해줄 때 그거 다 솥에다가 한 거거든? 그래서 아니, 갖다 준 거거든?
0: 나는 하는 건 못 봤으니까 그냥 밥솥에 한 줄 알았지.
3: 어쨌든 정성 들여서 정성 들여서 해다 준 거야. 자, 시래기 썰어보자. 네가 그거를 쫑쫑 썰어봐봐.
0: 이 정도?
3: 좋아. 잘게.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른데 파는 거는 정말 시래기를 조금 넣거든? 근데 나는 쌀 한 컵에 시래기 두 컵 그 정도로 해. 그래도 정작 이제 쌀이 불고 나면 시래기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 약식으로 하는 방법이 일단 국간장이야. 국간장으로 밑간만 해. 약간 마리네이드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물 무칠 때처럼 밑간이 되게, 하지만 너무 짜지 않게 약간만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계속 여기다가
0: 조금만큼?
3: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냄새 맡아봐봐. 고소하지? 이거 할머니 들기름.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한 다음에 이거는 먹기 좋게 그냥 잘게 썰고 이건 그냥 쓰면 되고 나는 큼직하게 좀 써는 편이야. 너 칼질 많이 늘었다.
0: 응? 빵집 하면서 칼질 하지 은근히.
3: 아니 근데 이모 요리 잡지 다닐 때 기자 이모들이 너 처음에는 요리 배워보라 그랬다며.
0: 맞아 원래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식 양식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칼질 연습을 이제 하는데 다들 나한테 내가 왼손이니까 보기에도 어색하고 내가 칼질도 원래 안 했었고 막 이러니까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차라리 빵을 해보지 않으려? 그래가지고 빵인데 재밌더라고.
5: 그나마 이제 제일 잘하고 좋아했던 게 이제 그림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 미대를 추천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이모가 이제 추천을 해줘서 또 이제 이모 덕분에 대학도 미대를 간 것 같고 지금 빵을 하는 것도 결국에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모 덕분에 저한테 좀 맞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3: 두 컵만 하자.

0: 이렇게 해서 반물을 잡는 거야. 내가 1:2로 한다 그랬잖아. 쌀 1,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부재료가 2. 그러니까 시래기를 이제 두 컵 했지. 그럼 이제 나머지를 섞어가지고 두 컵 정도로 하면은 딱 적당하지. 여기서 나머지 골고루 깔고 그다음에 고명도 얹고. 자, 이제 됐지. 근데 지금 봄이잖아.
1: 일을 캐가지고
0: 데쳐서 보내주셨거든. 냉이 밥을 하면 사실 맛이 너무 쓰고 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기름 향밖에는 안 나잖아. 여기다 봄나물을
2: 향긋하겠다.
0: 활용 점정이라고나 할까? 많이 말고.

0: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아까 들기름 총 두 스푼인데 아까 한 스푼만 넣고 조물조물 밑간 했었잖아. 나머지 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서 코팅을 시켜주는 거야. 솥밥은 처음에 군다 그랬지? 가장 쉽게 기억을 하려면 센 불에서 10분, 약불에서 10분, 불 끄고 10분이야. 그런데 그 시간만 믿으면 안 되고, 사실 이 솥밥은 이렇게 오감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고, 밥솥 하나에 뭔가 종합 예술이 들어있는 것 같은?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 양념장이 진짜 중요해. 근데 그 양념장은 사실 정해진 레시피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거는 간장보다는 안에 들은 향신료를 많이, 그리고 제철 채소. 예를 들어 달래가 제철이면 달래 넣고, 여름에는 미나리를 넣고, 아니면 이도저도 없을 때는 청양고추, 풋고추, 빨간고추를 듬뿍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맛을 살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간장과 국간장을 반반씩 섞어서 너무 달지 않게, 그리고 이제 국간장은 어쨌든 조미되지 않은 그런 간장에서 깊은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야채에서 숨이 죽으면서 국물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야 안 짜. 타닥거리는 소리 났다.
1: 알람이 울렸어.
0: 그러고 난 다음에 불 끄고 10분. 그게 뜸 때리는 거야. 치우자.
1: 밥 이제 익고 있나 봐.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0: 배고파?
1: 배고파.
0: 그럼 전 한 가지 더 해서 술 한 잔이랑 같이 할까?
1: 너무 좋지. 마저는 어떻게 하는 건데?
0: 이게 되게 간단해. 들기름에 구울 거라서 불 세지 않게. 마늘 생으로도 먹잖아. 오래 구울 필요가 없어. 살짝 노릇노릇할 정도로만.
1: 이몽,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
0: 아니, 이게 원래 사찰 음식이거든? 제가 요리 잡지 있을 때 연재를 하시던 영선사 법송 스님이, 아, 정말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 재료는 너무 제철 음식이요. 조미료는 그냥 소금, 그게 전부고, 기름도 그냥 들기름. 그런데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외국 손님들 접대할 일이 있으면 이 음식은 꼭 에피타이저로 내요. 소금이랑 그 달달한 대추가 어우러지는 그 맛을 모두 다 감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레시피예요.

0: 힙합 잘 됐다. 응. 잘했네.
1: 할머니가 짜주신 들기름, 듬뿍 넣고 또 양념장은 네 입맛에 맞게 건더기 위주로 나는 김 짜서 먹어볼게. 어때?
2: 들기름이 너무 맛있다.
1: 들기름 맛 맞나?
2: 나는 향 나는 게 좋아서 여기 있는 거 냉이랑 들기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이게 그냥 이런 반찬 없이 그냥 이 상태로만 먹어도 충분히 그냥 반찬이랑 밥이랑 다 합쳐진 느낌이어서 얘가 이거를 한 번에 딱 해놓고 반찬 없이 이것만 딱 먹어도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 양념장도 맛있다.
1: 잘했네. 냉이 조금만 넣는데도 향이 되게 많이 나네.
2: 이것도 마전도 먹어볼까?
0: 먹어봐.
1: 이게 영선사 법성스님 레시피인데 내가 제일 그 좋아하는 음식이거든. 그 스님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너무 맛있지?
2: 저 소금이 딱 포인트다.
1: 막걸리 한잔 할까?
2: 그래.
1: 네가
2: 내가 딸까?
1: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 혼잎나물. 내가 이시 좋아하는 이유 얘기했었나? 그 혼잎나물이라는 이 시가 굉장히 긴데 난 그 시에서 뭐 저녁 무렵? 노을질 무렵? 인생이 쓸쓸해지지 않는 덜 쓸쓸한 맛이라니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 맛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혼잎나물을 오늘 이제 묻혀서 지희랑 같이 먹어보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오묘한 그런 자연의 그런 맛을 알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좀 인생에 또 다른 또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바깥의 음식은 짠맛이랑 단맛밖에 없잖아. 근데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제철 따라서 이렇게 챙겨 먹는 것들에서 나는 그런 맛을 알면 좀 인생 사는 맛이 좀 살만하다? 좀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 너 이사 간다는 얘기 말씀드렸어?
2: 했지.
0: 할머니가 서운하냐고 안 그러셔?
2: 할머니가? 서운하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마음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왔거든. 그 복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무서웠어. 어른이 없는 느낌이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었지만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되게 좋았어.
1: 아, 그거는 이모가 있으니까 좋았던 거고.
2: 이모는 저한테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엄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약간 방관하고 방목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이모는 완전 붙잡아두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에다 끼고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저희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이모인 것 같아.
0: 야, 이렇게 밥 짓는 거 알려줬으니까 밥만 있어도 그러니까 배달 음식 좀 자제하고
2: 걱정하지 마. 앞으로 배달 어플도 지우고 건강하게 잘 챙겨 먹을게.
0: 배달 어플 지우는 거 찬성. 좋아.
2: 오늘 이모랑 만든 이 시래기 밥은 맛있는 잔.

0: 소리 같아요. 그 이모가 항상 건강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래기 밥이 너무 건강한 밥이고 맛있기도 하고 잔소리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결국에는 그런 건강한 맛있는 잔소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1: 이모는 나 가니까 어때?
2: 아 시원하지.
0: 그렇지.
2: 아, 네, 모르겠다.
3: 아직 멀었는데 더 좀 끼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사실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내가 너무 걱정과 염려만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사를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그냥 계획대로, 네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무 밝은 날 꽃을 보며
3: 지희랑 가끔 집에서 뭐 밥 차려서 같이 먹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좀 죽이 잘 맞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서운하죠. 이제 독립하게 되면. 근데 오늘 의미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오늘 이모랑 요리를 하면서 엄마가 가고 나서 가끔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아 이거는 엄마 가기 전에 배웠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건 이제 물어볼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모한테 충분히 훨씬 더 나의 스타일로 아 배울 수 있구나 그래서 뭔가 안심도 되면서 한 음식을 같이 먹은 것도 즐거웠고 좋았던 것 같아요.
3: 가자 복실아 산책하러 가자.
4: 응?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3: 신나.
4: 가자 가자.
3: 가자
4: 가자 가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래곤폰입니다. 네, 아임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제가 듣기로 오늘 경쟁자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럭키하신 거잖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세 번째 아임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좀 즐겁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재밌게 같이 잘 놀고 갔으면 좋겠고, 앞에 또 되게 멋있는 선배님들 하셨잖아요. 아, 정말 저희도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보면서 라이브 아 너무 멋있다. 이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그 고민했던 만큼 오늘 좀 즐겁게 잘 놀고 갈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준비되셨죠?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모스부호라는 곡이었습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의 데뷔 앨범에 있었던 곡이고요. 이어서 지구소년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드럼폰이 드럼치는 고강훈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이제 작년 7월에 냈던 지구소년이라는 곡이었고요.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 한번 찾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제일 최근에 낸 Run Run Run이라는 이제 저희 3집 EP가 있는데 그곳의 타이틀곡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면 다들 마음대로 되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웃어요?
1: 아니 약간 속상한 일이나 마음에 안 드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요 라이브를 듣고 나셔서 꼭 다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저희가 꼭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0: 뒤에서 방청객분들이 우리 잘한대.
1: 나도 들었어 방금.
2: 아 진짜?
3: 나도
2: 난 나만 못 들었네.
4: 잘한다.
2: 오 예. 감사합니다.
0: 아임 라이브 방청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더 가깝죠?
4: 네.
0: 재밌죠?
4: 네.
0: 저희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누가 지금 동생 말하는데 지금 형
5: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2: 아 부채를 빌렸구나.
0: 네 그래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0: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이 이제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저희 3집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이제 그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1: 어떤 곡인지 소개 짧게 해주세요.
0: 네, 그러면은 손금이라는 곡은요. 이제 좀 락 발라드스러운 노래고 또 이 손금이 제목이 된 이유가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손에 남아 있고 다 같이 내일로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와! 감사합니다.
1: 근데 오늘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
0: 그러니까
1: 안심이 되는 느낌. 약간
2: 세혁이가 해준 손금 설명 중에 저는 뭐 화나는 일이든 무서웠던 일이든 이렇게 꽉 쥐었던 손에 남아 있는 뭐 와닿았어가지고
1: 오늘 부자다 부자.
2: 야. 아버님 일반인 맞으세요? 약간 아 진짜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3: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아버님 취향에 맞으십니까?
4: 네 너무 좋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3: 영광입니다.
1: 그러면 이어서 다음 곡 손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그 후레쉬 감동이에요.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비춰주시는 걸 보니까 또 색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몽글몽글해지네요. 막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저는 드래곤포니의 편성현 이었고요. 아, 네.
1: 안녕하세요.
2: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너 이름.
3: 아, 저는 드래곤포니의 권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 우리 형 이름 소개드렸나?
3: 태규 형 소개하셨어요?
4: 아, 저는 드래곤포니에서 보컬 맡고 있는 안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마지막 곡 뭐죠?
4: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그래도 곡이 있다는 거니까요.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도 거의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경우는 거의 없어서
1: 맞아요.
4: 너무너무 즐겁고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자리여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곡은 나다웃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 두 번째 EP 타이틀 곡이고요. 다 같이 뛰어노는 곡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또 앉아 계시니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손을 뻗어주시고 같이 떼창해주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궁뎅이만 봐가지고 괜히 뭔가 죄송한 마음이 자, 슬쩍슬쩍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곤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스트리밍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음악을 동영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첫 무대의 주인공들은 동영상 공유 채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의 무대 준비했는데요. 이분들은 대금과 가야금으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연주해서 우리 악기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배금이 누나 가야금 예지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두 분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자, 일단 그 대금이 누나 가야금 예지는 활동명 혹은 채널명이고 두 분의 본명은 대금이 누나가 김지현 씨 그리고 가야금 예지가 서예지 씨예요.
2: 맞습니다.
0: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네. 두 분이 동영상 채널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대금이 누나 채널하고 가야금 예지 채널. 근데 사실 전 구독자거든요.
3: 감사합니다. 예,
0: 영상이 근데 조회수가 뭐 안 나오는 것들도 한 10만? 잘 나오는 거는 대금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것만 해도 300만짜리가 두 개 있으셨나 그렇죠?
3: 하나입니다.
0: 하나인가요? 초혼 아닌가요?
3: 하나 2년이 지금 340만이고요. 초혼이 150만.
0: 아, 초혼이 300이 아닌가요?
3: 네.
0: 제가 좀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3: 그러면 곧 300만이 되지 않을까요? 네.
0: 그럼 300만을 넘은 건?
3: 2년.
0: 2년?
3: 네.
0: 그건 원래 누구 노래죠?
3: 이선희님의 인연입니다.
0: 그거를 커버한 곡인
3: 네.
0: 거죠.
3: 네.
0: 그리고 전 또 그 보면서 채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건 그 동안 올려놨던 것들을 쫙 붙여서 연속 듣기가 있더라고요.
3: 네, 맞아요.
0: 심지어 가야금 예지는 10시간짜리가 있던데요.
3: 네. 맞아요.
4: 네. 네, 저도 그 10시간짜리 영상이 제일 저에게 효도 영상입니다.
0: 아, 제일.
4: 제일
0: 네. 짭짤한.
4: 짭짤한. 네. 네. 그것도 이제 조회수가 162만 회 이렇게 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연도 진짜 국악이랑 인연이 너무 잘 어울리는지.
0: 맞아요.
4: 네, 인연이란 곡도 아직 100만은 안 됐지만 그래도 90만 정도 됩니다.
0: 훌륭하십니다. 네. 아, 이 대금과 가야금을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국악에 대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두 분의 음악이 뭐 한정식집 같은 곳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저는 밖에서 들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두 분도 돌아다니다가 들으신 적 있으세요? 어, 이거 내 건데? 이러고.
3: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문화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요가를 배우러 다니세요. 네. 근데
0: 아, 요가랑 잘 맞나요?
3: 어느 날 요가 선생님께서 대금을 배경음악으로 틀어주시더래요. 네.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대금 소리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선생님께 물어봤대요. 혹시 네. 대금이 누나 연주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번 이렇게 계속 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스승의 날에 제 앨범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대요. 근데 아직까지 저 네, 아직 얘기를 안 하셨대요.
0: 딸이라고는 안 하고.
3: 네, 딸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근데 만약에 요가가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4: 그분이 대금이 누나의 어머니십니다.
0: 아니, 요가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요가 선생님을 채널로 한번 모셔야겠네요.
3: 요가와 함께 대금 연주 너무,
0: 네.
3: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너무 좋다. 대금과 가야금이라는 이 각자 두 분 각자의 악기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우리 악기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4: 가야금은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25현 가야금이거든요. 25현 가야금은 다채로운 음역대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음도 있고 중음도 있고 고음도 있고 하니까 간결할 때도 있고 깊을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가야금, 25현 가야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역대가 저음 음역대거든요.
0: 오, 네. 네,
4: 저음 음역대를 이제 녹음할 때 혼자 둥 뜯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제 스스로도 네, 그래서 이 가야금의 줄은 참 많은 사람의 치유를 할 수 있구나라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가야금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럼 우리 대금이 누나께서는?
3: 네, 저는 대금이라는 악기를 딱 보면 사실 뭐가 없거든요. 진짜 나무에 구멍만 이렇게 통통통통 몇 개 뚫려 있는 게 전부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화려하지
0: 기사 날 수도 있어요. 대금이 누나 대금 비하 발언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3: 굉장히 심플한 게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오히려 그게 매력이다.
3: 네. 그러니까 보면은 플롯과 비슷하지만 플롯은 뭔가 이렇게 장치가 많아서 굉장히 정확하고 여러 가지 음을 낼 수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대금은 굉장히 소박하고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악기에서 자연스러운 음색과 이 자연과 함께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대금은.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대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편안하게 해준다.
3: 네. 네.
0: 요즘은 두 분이 이제 활동을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거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다닐 때는 혼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혼자여서 좀 심심한 것도 있었을 텐데 네. 함께 하면은 그런 건 좀 없을 것 같고 어떠세요? 함께 하는 게 더 좋으세요?
4: 네, 이번에 군대에서 공연을 함께 간 적이 있는데 네. 항상 멀리 가더라도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대금이 누나와 함께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진짜 가는 4시간, 3시간이 1시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아침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네. 집에 돌아올 때 솔직히 공연은 1시에 끝났거든요.
0: 예.
4: 근데 저희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밤 10시까지 돌면서 얘기하고
0: 아이고.
4: 너무 그 공연하는 것도 재밌고 노는 네. 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이 다음 무대에서도 두 분이 함께 연주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해주실 곡은 곡 제목도 따스 아니에요. 맞나요? 어떻게 탄생한 곡이죠?
1: 그럼 제가 할까요?
0: 네. 네.
3: 네, 이건 저희가 따스한이란 팀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이제 자작곡인데요. 네. 저희가 가야금과 대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같은 악기로 만든 자연스러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작곡한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 따스한의 따스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서도 소리를 만나보실 텐데요. 서도 소리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노래를 말합니다. 민요나 시창, 잡가 이렇게 다양한 서도 소리가 전해지고 있고요. 대동강 물을 마셔야 그 맛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도 지방의 정서가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고장에서는 전승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도 소리는 미묘한 장식음이 많고 소리를 높이 질러냈다가 탄식하듯 뱉어내는 창법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독특하고 깊은 떨림이 애절하면서도 꿋꿋한 느낌을 줍니다. 대표적인 서도 민요로는 수심가, 난봉가, 산염불 등이 있고요. 공명가나 영변가 같은 잡가나 놀량과 같은 입창, 또 관산육마와 같은 시창, 배뱅이굿 같은 재담 소리도 있습니다. 이 땅에 서도 소리를 뿌리내린 분들은 평양이 고향인 장학선, 김정현, 오봉녀 명창입니다. 1969년에 장학선 명창이 국가무형문화재 서도 소리의 보유자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70년에 작고하셨고요. 그 뒤를 김정현, 오봉녀 명창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현 명창도 안타깝게 1987년에 별세하셨고요. 대동강물을 마시고 자란 마지막 명창이었던 오봉녀 선생은 2001년에 타계하실 때까지 서도소리의 원형 보존과 전파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현재 김정현, 오봉녀 명창의 뒤를 잇는 제자들이 서도소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요. 요즘은 젊은 서도소리꾼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동을 지키고 있는 젊은 서도소리꾼 이나라의 무대 준비했습니다. 난봉가 함께 만나보시죠.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당진의 대표.
2: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3: 요새 유명한 신치.
2: 이거 캣벌바지락이.
4: 예, 캣벌바지락이.
5: 뚱뚱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시원해요.
6: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7: 이렇게.
6: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2: Wow.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3: 요새 유명한 신치.
2: 지금 제철이죠?
3: 네, 제철이에요.
2: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3: 여기서는 실치.
2: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3: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6: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2: 아, 그러면 이거 1kg
3: 많이 드릴 거야.
2: 이 정도?
6: Oh, yes.
2: 아, 퍼펙트 포장.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사장님.
3: 맛있게 드세요.
2: 잘 빠세요.
3: 네. 오늘.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어?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어?
6: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2: 이거 캣벌 바지락이에요.
4: 네, 캣벌 바지락이에요.
2: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5: 뚱뚱하고
2: 맛있어요.
5: 시원해요.
2: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3: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2: 아, 그럼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잡는 중이에요. 또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3: 여기도 있어요.
2: 진짜?
3: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2: 여기에서 뭐라고요?
3: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2: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예요? 1kg
3: 정도? 1kg 만 원.
2: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5: 3kg!
2: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5: 많이.
6: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5: 넉넉하게 드셨어요.
2: 예. 진짜 기대돼요.
5: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잘 빠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8: 와, 두릅이죠?
5: 네, 두릅.
8: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당진의 제철 식품.
3: 냉이도 있지만 이거 민들레도 있고요.
8: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3: 겉절이?
8: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3: 요즘 봄이라 제철이죠.
8: 나물이
3: 많이 나와요.
8: Let's go to 심.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7: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7: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8: 이야, 신기하다.
7: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8: 체험? 네. 그 직접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3: 찹쌀이에요.
2: 찹쌀 아 그거 맞아요. 당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0: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2: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2: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2: 아, 아 이거?
0: 네.
2: 아,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2: 이거 건강하죠?
0: 네,
2: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1: So good.
2: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2: 아, 이거 1대1이에요?
0: 1대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2: 650? 재서 바로 할.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2: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2: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2: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0: 네,
2: that. 예, 아, 뭐.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2: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1: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 돼요.
2: 14?
0: 네. 오. 한번 짜보시겠어요?
2: 오! 네. 바로.
0: 네.
1: 이렇게, 이렇게.
2: 슈퍼 프레쉬 막걸리.
1: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2: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에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이네.
2: 네.
0: 두루.
2: 네. 두루. 진짜 제철이죠.
0: 네.
2: 그리고 바지락, 딴진에 이거 깨뿔에 바지락.
0: 서해바다.
2: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2: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소, 이거 입가심.
0: 좋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드릴게요.
0: 예.
2: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yes, yes, yes. Perfect,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두릅,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is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봅시다. 오.
1: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아,
2: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3: 진짠 맛이
2: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2: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0: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3: 네, 바지락하고.
0: 이거 자, wait a moment.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잔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 해야 돼요.
3: 네.
0: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3: 오.
0: 네, 생각보다.
3: 커요.
0: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네.
3: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2: 맛있어요.
0: 아. 이거?
2: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3: 네.
2: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막걸리.

0: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1: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딴진바다 딴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2: 민들레.
1: 민들레.
0: 요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네. 온 민들레 야생. 아.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아. 온 거 뭔가요?
2: 할 것 같아요.
0: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0: 예, 정답.
2: 실치철이에요,
0: 지금. 예.
1: 하나 드셔보세요.
2: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1: 어 이게. 이거 다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그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
1: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네. 해야 돼. 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2: 예.
1: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0: 맞습니다.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0: Korea's springtime event, the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ens from April 29th to May 8th. Under the slogan Beyond the Frame, 237 exciting new films from 54 countries are being screened. The opening film was director Ken Jeong's late fame, director Kim Hyun-ji's documentary, The Longest Night, Nam Tae-ryong, will close the festival.
1: 전주국제영화제의 매력은 아무래도 주변에 맛집이 너무 많고 이런 슬로건이나 포스터가 저희를 너무 더 설레게 하는 것 같아서 올해 특히나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거리를 너무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3: There are so many really interesting Korean options to see, so I have a lot of Korean films that I'm going to watch this time.
4: The atmosphere is so exciting. Everybody is so happy to be here, and that just makes it very exciting for me as well.
5: 나이 모는 사람이 있어, 실무는 사람도 있고 좋아요.
6: 환영받는 느낌, 그리고 다 같이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K-Story brings you our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pecial,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It was selected for the Korean competition section and had its world premiere. Ko Seung-yeon directed, while actors Yeo Dae-hyun and Lee Ha-eun played the leads.
6: 사계절을 담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한 작품입니다. 마음의 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재밌게 봐주세요.
7: 어? 뭐야?
8: 그냥 마셔.
9: 하지마, 내려.
8: 아, 있잖아.
6: 다음 주지 제안서 준비라고 하시는데?
10: 만만하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0: Let's watch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It's winter with snow up to the knee. The lovers are camping. Their tent flies away in the free.

0: freezing wind. Still.
1: 우리 이거 먹고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2: 그냥 마셔.
1: 나 진짜 마셨어. 이제 진짜 못 가. 나 운전 못 해.
2: 응. 괜찮아.
0: No problem. For two lovebirds, it's no big deal. Sehun just got hired to do exhibition installations while looking for a job as a writer.
2: 번호 지나가 조심.
0: 정이 helps her parents at their restaurant. A whopping 120 kilometers separate, these long-distance lovers.
3: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시간 되나?
4: 그래, 거기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3: 그래, 그래, 그러면 다다음 주?
4: 응, 미리 말해놔야겠다.
5: 나한테부터 계속 좀...
0: But it just makes reunion that much sweeter.
3: 계속 뒤에 있었는데?
1: 자.
2: 뭐야? 산 거야, 나 주려고?
3: 그래, 겨울엔 손 트니까.
0: Winter daylight hours seems too short. They don't want to say goodbye.
3: 가지 마, 내려. 가지 말라고.
0: Yet soon, spring comes around. The two are so close now that they don't even have to speak, it seems, to be on the same wavelength. Around this time, 정이
2: 글 읽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쓴 글 얘기 듣는 것도 좋았어요.
0: Meets a published writer at a writing workshop. And
2: 사장님, 그럼 혹시 알바 안 가세요?
0: Gets a part-time job at her neighborhood bookstore. She's excited to share the news with Sehun.
1: 이거 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But Sehun is suddenly asked to stay overtime to finish a project he's working on.
3: 제가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어가지고요.
1: 아, 그래?
3: 네.
1: 아, 이거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금방 도와줄 것 같아.
0: Still, he risks bad vibes with his boss in order to meet with 정이.
1: 어, 얼른 가. 오늘
6: 그러면 여기 지도부터 뜯는 게 좀 더 편하시죠?
2: 나 취직했다.
3: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오는데 이유가 다 있었구나.
0: What? It's embarrassing to run into his coworkers. But nothing can stand in the way of love, right? Then the season changes, and it's summer. 정이 is busy, and so is Sehun with daily life. Meanwhile,
2: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3: 그 책 알아요?
2: 어, 내가 알죠. 냉동과 열정 사이 좋아해서 읽었어요.
0: For 정이,
6: 아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3: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0: And for Sehun, something new comes along. Then it's autumn. 정이 becomes anxious as she keeps failing to place in writing competitions.
2: 아 있잖아.
3: 아 맞다. 나 감독님이 다음 전시 제안서 준비라고 하시는데.
4: 엄마는 하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0: Meanwhile, Sehun's busy work schedule makes getting together more difficult. After a tiff, Sehun visits 정이.
3: 일찍 와볼 걸 그랬다.
2: 오늘은 안 바빠?
3: 어, 쉬는 날.
0: He tries to seem less awkward.
2: 그 책 조심해, 커피 그.
3: 어, 어.
2: 너 책 사게?
3: 네.
0: Things do not go well. In the end, 정이 pays for him, and the whole situation ends up being not what he had in mind.
3: Okay.
0: Now, even when they're together, they're looking off in different directions. What kind of season lies ahead for these two? A couple living through changing seasons.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Now,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uses the passage of time to express the changes in love and emotions.
5: 연애란 게 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어렵고 오래 만난 관계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

0: 오빠의 딸은 연인들의 모습을 조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민들을 좀 풀어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 The two lead actors expressed the tenderness of a long-distance couple with restrained acting and natural chemistry.
2: 누구나 우리는 다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3: 겨울에요. 기차를 태워서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정희가 기차를 타고 제가 이제 창밖에서 고요 속의 외침처럼 가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희는 못 알아듣고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씩 경험해본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혼자 말처럼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1: For Sehun, photos are important, while for Jeonghee, letters are showing how different their ways of expression happen to be.
0: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계속 담으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하나의 행동인 거고 정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지만은 하고 싶었던 말,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세훈에게 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1: The film is a love story, which is, according to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ficials, relatively uncommon for Korean indie films.
0: 우리 일상에 있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단한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우리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안하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1: The movie makes a subtle yet lingering impression through the expression of universal emotions of love and parting.
2: 저희 영화가 단순한 멜로 영화로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정말 많은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냥 성장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3: 실수는 누구나 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고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수하시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0: 실수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지 않을까
3: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1: Four seasons of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Shall we meet the character K's story says you should focus on for this movie?
4: 밥 잘 먹고 같이 말고
1: A writer to be who has fallen in love Jeonghee. She's a young adult try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love, dreams and reality. Actress Lee Ha-eun captured her well. With quiet gestures and expressions, befitting a character who finds writing her feelings easier than talking about them.
2: 저는 좀 대화로서 관계를 풀어가는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정희는 조금 말함에 있어서 서툰 사람이라서 나는 이전에 어떻게 했지? 어떻게 연인을 대했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1: Her emotional arc may have many looking back to past relationships. A movie with a global premiere at the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0: can be a bit surprised. On top of that, the healthcare system is good, so the cost of using hospitals is relatively cheap.
1: Where are you? My
2: leg hurts.
1: 아픈 곳이 또 있어요?
2: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목이 아파요. 아, 선생님, 저 머리도 아파요.
1: 검사가 필요해요.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를 할게요.
2: 검사요?

0: favorites growing up, and I make them now. It doesn't taste the same, and I want to know what her secret is.
1: 특별한 레시피가 뭐냐 하면 이거 짠.
0: What is that?
1: Mango. First, 처음에는 이거를 까.
0: Okay.
1: 이거를 까가지고. 대충 이렇게 까가지고.
0: Okay.
1: 이게 단지 안 단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0: Because it's different than the ones that you get in the US, right?
1: 어, 어. 미국에 이 망고는 있는데.
0: What if it's not sweet? Do you have to put sugar then?
1: 그렇지.
0: Oh, okay.
1: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0: Well, you always make things more healthy.
1: 이거를 이렇게 이제.
0: You're gonna blend this, right?
1: Right.
0: Okay.
1: 이렇게 갖고 이걸 넣고.
0: Okay, and into the blender.
1: 그다음에 갈릭 넣고.
0: How much?
1: 갈릭은 좋아하면 많이 넣고 싫어하면 많이 넣지 말고.
0: Okay, okay. Plus cider. Okay.
1: 사이다. 콜라는 안 돼.
0: Okay.
1: 그리고.
0: What is this? Oh.
1: 식초.
0: Vinegar.
1: Vinegar.
0: How much?
1: 몰라, 네가 해봐.
0: Vinegar.
1: 새가랑 거 좋아서 많이 넣고 안 새가랑 거 좋아서
0: okay, 적게 넣는 거야.
1: 그래갖고 이거.
0: 그래.
1: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 갈릭 더 넣을까?
0: 덜 넣지. 어? Too much, but it's okay. I like garlic, so.
1: Okay.
0: Wait, then you put the gochujang, right?
1: Yeah.
0: Okay. Gochujang. How much?
1: 많이.
0: 많이, okay. I put a lot in mine, too, though.
1: Okay.
0: I put a lot
1: 이게 쫀득쫀득하기까지 많이 들어가야 돼.
0: 맛있어. Well, I think it's good.
1: 그 저거 봐봐. 가장 좋은 거는 이거 야는 꼭 들어가야 돼.
0: For bibimguksu, right? What is that in English? I forgot.
1: Cabbage. 양배추.
0: 양배추.
1: 굉장히 가늘게 채소를 줘야 돼 이렇게.
0: Wait, can I try one?
1: 굉장히 가늘게 굵게 하면은.
0: Dad taught me how to cut. 와, 숨어 칼 좋다.
1: 칼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굵은데?
0: 왜지?
1: 이거 놔뒀다가 이게 못 먹어. 되게 굵은 거.
0: 이거 던지고 그래요?
1: 안 던졌어.

0: 그나마 저기 전에는 아팠을 때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근데 그때 많이 아팠지.
1: 거의 일주일 동안 입원했지. Like I was in the hospital for what, a week?
0: 근데 뭐 안 그때서는 뭐 엄마가 막 뛰가고 싶지만 그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와 격리 시키는 게 있었잖아.
1: 한국에 yeah.
0: 아 걱정이 엄청 했죠. 그 애가 울 정도면은 걱정 엄청 했는데 그래가 이제 자주 전화를 해봤죠. 이제 그 저기 어떠냐고 몸이 그러니까 먼저 뭐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졌다 이래갖고 내가 좀 안심을 했죠. 그때 되게 걱정했었어요.
2: And that was probably one of the first times I've ever called my parents like very emotional because I didn't know what to do. I was like scared and I was like lonely, you know, and so that was probably the first time ever. And you know, just I think talking to them on the phone really helped a lot. It kind of helped me like work through it a lot better and like it really helped me uplift my spirits a lot.
0: 그래갖고 그때 엄마 못 가서 미안해.
1: 미안해.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0: 근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네가 아프다 하면 내가 이제 총알로 쳐가겠다.
1: 오케이.
0: 알았지? 어. 이거는 이제 비빔국수니까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딱 해놨다가 옆에 놔두고 그다음에 너가 아빠는 잔치국수 하니까 잔치국수 한번 들어볼게.
1: 오케이. Yeah. 어? He doesn't eat 비빔국수?
0: He eat the 비빔국수 too, but 근데 아빠는 비빔국수 더 좋아해.
1: 나도 한 그릇씩.
0: 어? 미
1: 어머니.
0: 그러니까 저거.
1: Okay, so what's the where are we starting from?
0: 처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념부터 만들어야 되거든.
1: 양념? Okay.
0: 참기름은 한 스푼 정도.
1: 한 스푼?
0: 양념은
1: 두 스푼이죠.
0: 참기름
1: 되게 두 스푼 넣자.
0: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넣고 안 느끼한 사람 조금 넣고 그러면 돼.
1: 알았어요. Okay.
0: 한국에 사는 건 어때? 미국에 올 생각 없어?
1: 전혀 없어.
0: 왜 없어? 그러면은 엄마가 항상 입으러 와야 되는 거야?
1: 어.
0: 그거는 not fair 하지.
1: 아니 나 가끔씩 미국 갈게. 근데 I can never move there again, I think.
0: 내 생각도
1: 아니, 그래. 아니, because I lived here. I moved here when I was what? 15? 16?
0: 그래서
1: right?
0: 네가 여기 사는 거 만족하니?
1: Very.
0: 아, 그러면은 뭐 살아야지. 뭐.
1: I don't know America anymore, honestly. I think I kind of found my independence. I kind of found out who I was, and I just kind of became, you know, so familiar with the Korean culture and how to live here that I just couldn't move somewhere else. It was just unfamiliar to me, and it was difficult to kind of get back to being an American lifestyle. So I just came back to Korea.
0: 네가 좋으면은 뭐 괜찮은 거야.
1: I can't. I don't. I can go visit, but I'm not gonna move.
0: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끝났지. 양념장. 요거는 끝났고. 그리고 국수 위에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뭘 넣냐 하면은 호박을 볶아요. 자, 요거 볶읍시다.
1: 오케이. 호박. 그게 뭐야? 참기름?
0: 참기름 거 볶아요. 고소해.
1: 참기름. Pepper or anything like that? Salt?
0: Just salt.
1: Just salt?
0: 그리고?
1: 김치.
0: 김치.
1: This is your kimchi. You made this for me like 6 months ago. Okay. 김치.
0: 야도 이거 김치도 내가 살짝 볶아줘. 살짝만 볶아주면 돼. 대충 이렇게 해갖고 끝났어.
1: Oh, that was fast. Okay, so
0: 그래가 이제는 국수만 삶으면 되는 거야.
1: 아, 오케이 오케이.
0: 막 끓어오르잖아. 그 거품 막 나면서 끓어오르지.
1: When it's boiling?
0: 조금씩만 넣어줘.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익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제이야 채들어 봐봐.
1: 잠깐만 이거.
0: 엄마야.
1: 찬물로? 얼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
1: 너?
0: 찬물을 씻어야 돼.
3: 뜨거?
2: 잠깐만.
3: 아뜨거.
0: 엄마 잡으니까 니까지 너무
3: 아니 엄마. 엄마는 손 막 놓고 막 그랬는데.
0: 엄마는 벌써 익었잖아 이 뜨거운데. 됐어. 너무 오래 끓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지현, 네 아이돌 할 때 그때 음식이 어땠어? 그때 다이어트 한다고 엄청 말랐었잖아.
3: 응. 맨날 샐러드밖에 안 먹었어.
0: 응.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
2: Not like that. That was like starving myself. Like that's not good.
0: 아이돌 연습생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말랐었어요. 왜냐하면 체중 이런 것도 많. 그리고 이게 그룹이니까는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하루에 뭐 한 끼? 뭐 이 정도 이러니까는 되게 말랐었어요. 그때 내가 그 소리 다 했었어요. 그만두라고. 그 소리까지 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그거 아이돌 그거 하는 거 나는 별로 안 반갑다. 그래도 뭐 지가 좋아하니까 잘하겠지. 그냥 믿음이죠. 그냥 안 됐었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때.
2: So when I was a trainee, I think, you know, when it came to eating food, we usually got one little box lunch of doshirak every day. And of course, you know, you're always hungry. And I think at that, you miss home cooking a lot. I don't like diet like that.
0: 그래,
2: if I was an idol, I couldn't even eat this. They wouldn't,
0: 맞아, 맞아.
2: They wouldn't let me
0: eat this. 건강이 안 좋다,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나 앞으로 그렇게 너무 막 굶고 그런 거 하지 마.
2: 돈 줘도 그렇게 안 해.
0: 그래. 약속했다. 그리고 저거
2: 갖다 줄까?
0: 저거 육수, 육수 좀 가져올래? 일로 여기나 여기 찍어 놓으세요.
2: What kind of 육수 is this? What's in this?
0: 이 안에 이 멸치.
2: 멸치?
0: 근데 그 멸치 들어가고
2: Let me see.
0: 그리고 다시마 들어가고
2: It smells good.
0: 그래, 다. 그래갖고 okay. 요렇게 국물을 얹어요.
2: 오케이. Okay.
0: 그지? 요거 넣고 한 개.
2: 호박도?
0: 호박도 넣고

0: living for himself. I'm very happy for him, and I'm glad that he's pursuing what he really loves to do.
1: Do you remember that album that I put out with all the family footage in it?
0: Mm. Oh, yeah, yeah.
1: Did you guys like that?
2: Is that the name?
0: Of course we did.
2: Tolin? You watched that, yeah. I saw the old picture. 제가 처음에 그 뮤직비디오 폴링 그거를 봤는데 그 가사 내용이 자기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고 그런 거 우리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과연 지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그 도움이 얼마나 됐을까. 근데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은 네가 최선을 다하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항상 네 곁에 있으니까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라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은 그러면 대답을 뭔가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걸 봤을 때 좀 찡하더라고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래곤폰입니다. 네, 아임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제가 듣기로 오늘 경쟁자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럭키하신 거잖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세 번째 아임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좀 즐겁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재밌게 같이 잘 놀고 갔으면 좋겠고, 앞에 또 되게 멋있는 선배님들 하셨잖아요. 아, 정말 저희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라이브 너무 멋있다. 이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그 고민했던 만큼 오늘 좀 즐겁게 잘 놀고 갈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준비되셨죠?
1: 네!
0: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모스보라는 곡이었습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의 데뷔 앨범에 있었던 곡이고요. 이어서 지구소년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고강훈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이제 작년 7월에 냈던 지구소년이라는 곡이었고요.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또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제일 최근에 낸 Run Run Run이라는 이제 저희 3집 EP가 있는데 그곳의 타이틀곡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면 다들 마음대로 되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웃어요?
1: 아니 약간 속상한 일이나 마음에 안 드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요 라이브를 듣고 나셔서 꼭 다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저희가 꼭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0: 뒤에서 방청객 분들이 우리 잘한대.
1: 나도 들었어 방금.
2: 아 진짜?
3: 나도.
2: 나만 못 들었네.
4: 잘한다. 예.
2: 감사합니다.
0: 아임 라이브 방청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더 가깝죠?
4: 네.
0: 재밌죠?
4: 네.
0: 저희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누가 지금 동생 말하는데 지금 형.
5: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6: 아 부채를 빌려왔구나.
0: 네, 그래서 열심히 연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이 이제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저희 3집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이제 그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3: 어떤 곡인지 소개 짧게 해주세요.
6: 네, 그러면은 손금이라는 곡은요. 이제 좀 락 발라드스러운 노래고 또 이 손금이 제목이 된 이유가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손에 남아 있고 다 같이 내일로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와! 감사합니다.
3: 근데 오늘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
6: 그러니까
3: 안심이 되는 느낌, 약간.
0: 약간 세혁이가 해준 손금 설명 중에 저는 뭐 화나는 일이든 무서웠던 일이든 이렇게 꽉 쥐었던 손에 남아 있는 손금이 그게 전 너무 와닿았어가지고.
3: 오늘 부자다 부자.
0: 이야. 아버님 일반인 맞으세요? 약간 아 진짜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3: 어떻게 아버님 취향에 맞으십니까?
4: 네 너무 좋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3: 재밌게 즐기십시오.
2: 영광입니다.
3: 그러면 이어서 다음 곡 손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그 후레쉬 감동이에요.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비춰주시는 걸 보니까 또 색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몽글몽글해지네요. 막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저는 드래곤포니의 편성현 이었고요. 아, 네.
1: 안녕하세요.
2: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너 이름.
3: 아, 저는 드래곤포니의 권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 우리 형 이름 소개드렸나?
3: 태규 형 소개하셨어요?
0: 아, 저는 드래곤포니에서 보컬 맡고 있는 안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마지막 곡 뭐죠?
0: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그래도 곡이 있다는 거니까요.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도 거의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경우는 거의 없어서
1: 맞아요.
0: 너무너무 즐겁고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자리여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곡은 나다웃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 두 번째 EP 타이틀 곡이고요. 다 같이 뛰어노는 곡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또 앉아 계시니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손을 뻗어주시고 같이 떼창해주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궁뎅이만 봐가지고 괜히 뭔가 죄송한 마음이 그냥 슬쩍슬쩍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곤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트리움프였습니다.
2: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Enough. 안녕하세요. 국악 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요즘은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 온라인 스트리밍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음악을 동영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첫 무대의 주인공들은 동영상 공유 채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의 무대 준비했는데요. 이분들은 대금과 가야금으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연주해서 우리 악기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배금이 누나 가야금 예지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두분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일단 그 대금이 누나 가야금 예지는 활동명 혹은 채널명이고 두 분의 본명은 대금이 누나가 김지현 씨 그리고 가야금 예지가 서예지 씨예요.
2: 맞습니다.
0: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네. 두 분이 동영상 채널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대금이 누나 채널하고 가야금 예지 채널. 근데 사실 전 구독자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영상이 근데 조회수가 뭐안 나오는 것들도 한 10만? 잘 나오는 거는 대금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것만 해도 300만짜리가 두개 있으셨나 그렇죠?
1: 하나입니다.
0: 하나인가요? 초혼 아닌가요?
1: 하나 2년이 지금 340만이고요. 초혼이 150만.
0: 아, 초혼이 300이 아닌가요?
1: 네.
0: 제가 좀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1: 그러면은 곧 300만이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럼 300만을 넘은 건?
1: 2년.
0: 2년.
1: 네.
0: 그건 원래 누구 노래죠?
1: 이선희님의 인연입니다.
0: 그거를 커버한 곡인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전또그 보면서 채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건 그동안 올려놨던 것들을 쫙 붙여서 연속 듣기가 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심지어 가야금 예지는 10시간짜리가 있던데요.
1: 맞아요.
0: 네.
3: 네, 저도 그 10시간짜리 영상이 제일 저에게 효도 영상입니다.
0: 아, 제일
3: 제일, 네.
0: 짭짤한.
3: 짭짤한. 네.
0: 네.
3: 그것도 이제 조회수가 162만회? 이렇게
0: 와.
3: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연도 진짜 국악이랑 인연이 너무 잘 어울리는지,
0: 맞아요.
3: 예, 인연이란 곡도 아직 100만은 안 됐지만 그래도 90만 정도 됩니다.
0: 훌륭하십니다. 네. 아, 이 대금과 가야금을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국악에 대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두 분의 음악이 뭐 한정식집 같은 곳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저는 밖에서 들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두 분도 돌아다니다가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거 내 건데? 이러고?
1: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0: 네.
1: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문화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요가를 배우러 다니세요.
0: 네.
1: 근데
0: 아, 요가랑 잘 맞나요?
1: 어느 날 요가 선생님께서 대금을 배경음악으로 틀어주시더래요.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대금 소리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선생님께 물어봤대요. 혹시 대금이 누나 연주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번 이렇게 계속 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스승의 날에 제 앨범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대요. 근데 아직까지 저 아직 얘기를 안 하셨대요.
0: 딸이라고는 안
1: 네,
0: 하고.
1: 딸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근데
0: 아.
1: 만약에 요가가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3: 보신다면 그분이 대금이 누나의 어머니십니다.
0: 아니, 요가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요가 선생님을 채널로 한번 모셔야겠네요.
1: 요가와 함께 대금 연주
0: 그럼요.
3: 너무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대금과 가야금이라는 이 각자 두분 각자의 악기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우리 악기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3: 가야금은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25현 가야금이거든요. 25현 가야금은 다채로운 음역대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음도 있고 중음도 있고 고음도 있고 하니까 간결할 때도 있고 깊을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가야금, 25현 가야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역대가 저음
0: 오,
3: 음역대거든요.
0: 네.
3: 네, 저음 음역대를 이제 녹음할 때 혼자 둥 뜯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제 스스로도 네, 그래서 이 가야금의 줄은 참 많은 사람의 치유를 할수 있구나라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가야금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럼 우리 대금이 누나께서는
1: 네, 저는 대금이라는 악기를 딱 보면 사실 뭐가 없거든요. 진짜 나무에 구멍만 이렇게 통통통통 몇개 뚫려 있는 게 전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이
1: 화려하지
0: 기사 날 수도 있어요. 대금이 누나 대금 비하 발언 이렇게
1: 않고.
0: 괜찮으시겠어요?
1: 굉장히 심플한 게 매력이라고 저는
0: 오히려
1: 생각을 해요.
0: 그게
1: 네.
0: 매력이다.
1: 그 보면은 플룻과 비슷하지만 플룻은 뭔가 이렇게 장치가 많아서 굉장히 정확하고 여러 가지 음을 낼수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대금은 굉장히 소박하고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악기에서 자연스러운 음색과 이 자연과 함께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대금은.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대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편안하게 해준다.
1: 네.
0: 네. 요즘은 두 분이 이제 활동을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거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다닐 때는 혼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혼자여서 좀 심심한 것도 있었을 텐데 네. 함께 하면은 그런 건 좀 없을 것 같고 어떠세요? 함께 하는 게 더 좋으세요?
3: 네, 이번에 군대에서 공연을 함께 간 적이 있는데 네. 항상 멀리 가더라도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대금이 누나와 함께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진짜 가는 4시간, 3시간이 1시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아침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네. 집에 돌아올 때 솔직히 공연은 1시에 끝났거든요.
0: 예.
3: 근데 저희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밤 10시까지 돌면서 얘기하고
0: 아이고.
3: 너무 그 공연하는 것도 재밌고 노는 네. 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이 다음 무대에서도 두 분이 함께 연주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해주실 곡은 곡 제목도 따스 아니에요. 맞나요? 어떻게 탄생한 곡이죠?
1: 우리 제가 할까요?
0: 네. 네.
1: 네, 이건 저희가 따스한이란 팀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이제 자작곡인데요. 네. 저희가 가야금과 대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같은 악기로 만든 자연스러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작곡한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대금이 누나와 가야금 예지 따스한의 따스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서도 소리를 만나보실 텐데요. 서도 소리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노래를 말합니다. 민요나 시창, 잡가 이렇게 다양한 서도 소리가 전해지고 있고요. 대동강 물을 마셔야 그 맛을 낼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도 지방의 정서가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고장에서는 전승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도 소리는 미묘한 장식음이 많고 소리를 높이 질러냈다가 탄식하듯 뱉어내는 창법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독특하고 깊은 떨림이 애절하면서도 꿋꿋한 느낌을 줍니다. 대표적인 서도 민요로는 수심가, 난봉가, 산염불 등이 있고요. 공명가나 영변가 같은 잡가나 놀량과 같은 입창, 또 관산육마와 같은 시창, 배뱅이굿 같은 재담 소리도 있습니다. 이 땅에 서도 소리를 뿌리내린 분들은 평양이 고향인 장학선, 김정현, 오복녀 명창입니다. 1969년에 장학선 명창이 국가 무형문화재 서도 소리의 보유자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70년에 작고하셨고요. 그 뒤를 김정현 오복녀 명창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현 명창도 안타깝게 1987년에 별세하셨고요. 대동강물을 마시고 자란 마지막 명창이었던 오복녀 선생은 2001년에 타계하실 때까지 서도 소리의 원형 보존과 전파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현재 김정현 오복녀 명창의 뒤를 잇는 제자들이 서도 소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요. 요즘은 젊은 서도 소리꾼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도 소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젊은 서도 소리꾼 이나라의 무대 준비했습니다. 난봉가 함께 만나보시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최초로 한국에서 만든 한국산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동안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들은 모두 수입을 해서 저희 소프트웨어만 얹어서 이제 한국에서 운행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0%가 넘는 한국형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경주 APEC의 공식 자율주행 운영사로 선정돼서 APEC 정상회담장을 중심으로 보문 호소를 한 바퀴 돕니다.

차량은 안에 운전석이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무인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버튼을 누르고 탑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슬롯

버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슬로프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승객에 타시는 것과 같이 타셔서 편안하게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 차량을 태우고 아 이게 미래의 너희들 세대에서 만들어갈 기술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고요. 저희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 자동차 산업도 이 아이들에게 좋은 계기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0: 네, 2025 APEC에서 경주에서 운행된 무인버스 로이가 네. 바로 오토노머스 A to G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현장 반응은 좀 어땠나요?
1: 네, 그 행사 기간에 앞서서 한 달 정도 먼저 시범 운행을 이제 했었었는데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먼저 했었었는데 일단 일반 시민들께서는 다들 이게 어느 나라 차지? 국산 자율주행차라는 걸 우선 생각을 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그 차가 외관적으로도 되게 박스형으로 해서 예쁘게 생겼지만 타보면 실내에는 운전대가 없어요. 의자들만 이렇게 지하철 한 칸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이제 놀라셨고요. 행사에 참석하셨던 이제 해외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도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이런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놀라셨고요. 그 로이라고 하는 차가 국산 부품화율이 90%가 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러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과 같이 함께 만들다 보니까 부품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0: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네.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강 박사님,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단계가 있다는데
1: 네.
0: 이 무인버스 로이는 4단계라고 들었어요.
1: 네.
0: 그럼 이 레벨이 각각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2: 네. 이 자율주행 단계는 이제 안전 기준에 따라서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0단계는 그냥 일반 자동차겠죠.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아예 안 들어있는 그리고 1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특히 딱 한 가지 기능으로 해서 운전을 조금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다면 신형 차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주행 보조 시스템들 뭐 크루즈 해서 뭐 레인을 파악을 해서 이제 핸들을 조금 보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앞차와의 거리를 항상 유지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 2의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의 레벨 2는 지금까지 적용이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는 레벨 3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탑은 해야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그 기능을. 예를 들어 공사장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뭐 위험 요소가 나타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그 자율주행 기능을 넘겨받아서 운전을 하는 거를 3단계 기능. 이제 4단계라고 하는 데서부터 거의 완벽하게 자율주행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선탑자 없이 그다음에 감독관 없이 완벽하게 운행을 하는 게 4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단계는 그래도 뭐 기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5단계는 이런 어떤 제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게 5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글로벌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로 이 레벨 4단계, 네. 5단계로 네. 가기 위한 레벨을 네. 경쟁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4단계, 5단계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1: 뭐 법, 제도, 보험, 뭐 예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차가 안전할까? 자율주행차가 안전할까? 그리고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일 수도 있지만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며 사고 났을 때 2차적으로 내가 어떻게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외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이 다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렇게 상용화가 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사실 이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수용성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1: 네,
2: 되는
1: 맞습니다.
2: 거잖아요.
1: 네, 네.
2: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웨이모라든지 로보택시를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이 하루빨리 많은 차들이 전부 자율주행이 되면은 오히려 사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호 체계 중에 하나가 스탑 사인이거든요. 스탑 사인에 반드시 네 바퀴가 모두 서야 되는데 스탑 사인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인식을 하고 모두 서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그러면은 자율주행이면은 느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속도도 상당히 네. 빠른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 양쪽에 이제 그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해서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그 스크린에 차 종도 다 다르게 나오고요.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든지 자동차라든지
0: 그게 다 보이나요?
2: SUV 같은 것들도 다 이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심지어는 양쪽에 걸어가고 있는 인도의 사람들도 표현이 되는데 강아지를 들고 이렇게 아,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강아지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객체를 인식하는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구나. 그래서 타보고 나서 느낀 점은 오히려 이렇게 자율주행이 수용성이 저는 수용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단 한 번만의 경험으로.
1: 네, 맞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저희 회사도 전국에 이제 10여 개 도시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도시마다 뭐 한두 대, 많게는 뭐 대여섯 대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체험을 못 해보세요.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도 뭐 강하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율주행차를 느낄 수 있게끔 대규모 실증을 어느 한 곳에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타보면 의외로 이게 사람보다 안전하네? 이게 빨리 도입이 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런 법이나 제도들도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법이나 제도도 사실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0: 네, 오토노머스 A2G가 자율주행 기술 종합 순위로 세계 11위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한국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순위에 네. 올랐다고 하는데 오토노머스 A2G만의 강점이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1: 네, 사실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는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순위에 있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업들은 택시를 모델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은 승용차 베이스, 네. B2C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모델을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택시 모델이나 아니면 승용차 모델보다는 무인 배송 아니면 무인 셔틀버스 같이 특정한 지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특수 목적차, 요즘에 PBV라고 하는데 특수 목적차의 자율주행을 이제 컨셉으로 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 전략 방법에 대해서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아서 되게 순위권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술 순위를 매기는 거에 가장 큰 포지션 차지하는 게 상용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술만 개발하고 결국 상용화될 수 없으면 세상에서 잊혀지는 기술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상용화에 접근을 하느냐 방법인데 저는 이 뭐 기존 완성차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승용차 베이스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영역, 스타트업은 인원도 제한적이고 자금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은 자본과 인원을 가지고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특수목적차 시장을 타겟으로 한 거죠. 물론 뭐 택시 시장이나 일반 승용차 시장이 훨씬 크긴 하지만 그만큼 거기에는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바라보지 않은 작은 시장 여기를 저는 집중해서 이제 공략을 했었던
2: 거예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네. 시장을 바라보고
1: 네, 맞습니다.
2: 거기서 전략적으로 네, 네, 네.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오히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네, 네, 네. 적용됐던 네. 점이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특수 목적차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특수 목적차 시장,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시장이라고
0: 네, 네, 네.
1: 이 마을버스 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현대자동차, 테슬라, G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장을 들어오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차를 자율주행차 한 대를 개발하나 만 대를 개발하나 개발 인력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인력들을 쏟아부어서 어떤 시장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을 볼 것이냐 했을 때 이 작은 시장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 시장인 거죠.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핵심적으로 파고들면 이 작은 시장도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시장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이 시장만 먹고 살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비록 시작은 작게 시작을 했지만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점점점 PBV라고 하는 특수목적차 시장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이 들어가면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서 쌓인 기술과 노하우로 이제 B2C 영역, 택시 영역, 승용차 영역 거죠. 스텝 바이 스텝의 기술 전략도 펼칠 수 있는 게 이런 작은 시작부터 시작하는 스타트업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면은 기존에 약간 적게 존재하고 있던 마을버스 노선들이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면은 오히려 그 마을버스 시장 자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효과도 볼 수 있겠네요.
1: 네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노소 산간벽지 지역은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지고 있어요.
2: 그러니까요. 네,
1: 기사를 못 구해서 네.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시장이 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운전기사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이게 커지고 싶어도 커질 수가 없는 시장이었던
2: 인건비가
1: 거죠.
2: 인건비가 가장 큰 네. 부분을 차지하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구간이 운전하기도 굉장히 이제 힘든 구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영역이 기술로서 들어와서 대체를 한다면은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2: 사실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을 하려면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거를 보면은 되게 널찍하고 한적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테스트 같은 경우.
1: 네, 사실 이렇게 처음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나오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이 자율주행차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도시 자체가 워낙 땅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일반 도로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준 KCT라고 하는 모형 주행 시험장이 있습니다. 네. 몇만 평 부지에 가보면 실제 마을이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도 있고 뭐 고가 도로도 있고 이런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모형 도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그곳에서 먼저 1차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차가 안정하다라는 게 검증이 되면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정해준 자율주행 시범지구라는 곳에 가서 또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죠. 시범지구는 그냥 일반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고요. 일반 뭐 자동차라든지 시민이 다 다니는 그런 마을 도시 형태입니다.
2: 대표적인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1: 뭐 우리나라에 지금 자율주행 시범지구가 만들어진 곳이 15개에서 17개 도시에 지구로 따지자면은 45개에서 50개 정도 가까이 되는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 생각보다 많이 선정이 되어 있네요.
1: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하고는 다르게 도로에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라든지 되게 복잡한 환경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1: 네네네, 맞습니다.
2: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특별한 뭐 학습법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딩이라든지 네. 이런 특별한 솔루션들이 있을까요? 네.
1: 사실 저희가 지금 전국에 뭐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그리고 30개 가까운 이 시범단지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많은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그런 도로의 변수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 뭐 불법 보행자,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변수들을 다 모으면 저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율주행차를 이제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뭐 저희 회사는 지금 뭐 전국에 약 뭐 50여 대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당연히 뭐 시뮬레이션 상태로도 하지만 뭐 미국, 중국과 같은 바이두 웨이모 같은 회사들은 뭐 1,000대에서 2,000대 차량을 가지고 실도로에서 이제 데이터를 취득을 이제 하고 약 뭐 3~4년의 시간 동안 데이터 취득하고 2~3년의 기간 동안은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증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0: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최근 UAE 기업과 합작 법인을 네.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2: 네.
0: 그럼 해외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 한국 미래 자동차 산업이 좀 주목해야 될 지역은 네. 어디라고 보십니까?
1: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해외 진출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노렸던 지역은 동남아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가 뭐 글로벌 랭킹 순위 뭐 10위권에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다 미국, 중국 회사들입니다. 네. 미국, 중국 회사들을 타겟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들은 미국, 중국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대해 나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실제로 그래서 웨이모도 보시면 샌프란에서 시작을 해서 LA로 왔다가 텍사스로 왔다가 계속 그 미국 내에서 영역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이제 저희는 생각에 우리는 한국이 워낙 작으니까 그러면 미국, 중국이 자국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수요는 있지만 아직 기술력이 없는 동남아, 중동을 먼저 가서 점령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그 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지역의 교통 환경에 따른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 나라에 맞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그 나라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기술력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면 사실 후발주자가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이제 힘든 게 이 자율주행 시장이거든요.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희는 재빠르게 이제 중동으로 이제 뛰어가서 이제 중동에서 사업을 이제 확대를 했고요. 저희가 합작한 이제 G42 그룹, 중동의 오픈 AI라고 하는 굉장히 큰 중동 최대 AI 이제 기업입니다. 지난달 독빙 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중동의 AI 기업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선에 나온 기업이 이제 G42라고 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그 회사와 저희가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중동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협력을 맺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이제 마무리 현재 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자율주행 이 기술이 어떤 경쟁력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차별화된 전략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원하는 차는 택시 모델도 있지만은 이런 특수 목적자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중동 외에 싱가포르도 진출해 있고 일본도 진출해 있는데 여기는 도시 국가 싱가포르 도시 국가 중동은 왕족 국가다 보니까 정부 주도의 자율주행 산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공버스 대중교통 위주의 이제 시장인 거죠. 여기를 먼저 저희는 이제 작전사 전략을 세우고 이제 진출을 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미국 중국의 이런 기업들과의 차별성을 이런 시장의 전략을 다르게 해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대표님이 보시기에 피지컬 AI가 완전히 구현된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1: 네, 사실 자율주행차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지금 단계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무인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생각은 자동차가 가진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자동차는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0: 이동수단의
1: 개념인데 이제 이게 다양한 기술들과 접목되면서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다양한 내가 컨텐츠로 연결이 되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르게 발달되고 있는 다양한 통신 기술, IT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게 저는 미래 이제 피지컬 AI가 탑재된 모빌리티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전화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기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통화만 하는 기능은 사실 10%도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1: 네. 네. 근데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 원 기능은 전화의 목적이었던 거죠. 지금은 핸드폰이 아무도 전화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걸 더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개념 자체가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전화기의 기능 그 개념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와서 바뀌듯이 자동차의 개념이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이동수단으로서 탈바꿈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2: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미래에 있는 자동차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유의 수단도 있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공유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율주행이다 보면은 우리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0: 심각하죠.
2: 그래서 만약에 정부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은 주위에 어떤 공간에서 내가 필요한

0: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목적지까지 가고 주차난도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주차난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차를 대려고 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주차난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적지에 내려주고 이 차는 알아서 여유 있는 공간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온다면은 저는 주차난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도 미래형 플랫폼의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유익한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That's all for today. Join us again next time as I return with Dr. Kang to sit down with another leader shaping Korea's AI future. Thanks for watching.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 졸업생이자 지금 현재 음악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문입니다. 이 역사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서양 유럽에서 그 이 음악학이 태동을 했고 아마도 예술 이론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역사가 길게 그 지속되고 있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에서는 어떤 수업들을 하냐면 비평실습, 그리고 음악과 사회, 그리고 음악학과 대중음악, 아니면 음악과 매체, 기타 등등 이런 수업들이 학부에 이제 전공 필수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뭐 세계 음악도 포함이 되어 있고 클래식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클래식 음악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음악 재반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을 그 다 같이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전공 필수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클래스 수업 말고도 전공 수업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과 따로 만나서 이렇게 소규모로 저희는 뭐 다 소규모기는 하지만 진행되는 그 전공 수업은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토론 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그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그렇게 꾸려 나가시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도 음악학에 대한 그 대략적인 이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평 실습은 우리가 그 흔히들 음악학과 가면 음악 비평하는 사람이 될 거야, 평론가가 될 거야 하는데 그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걸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현상, 특정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공연을 보고 오거나 어떤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단순히 리뷰로 끝나는 그런 성격의 글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일들이 그 무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무대가 또다시 어떠한 변화를 그 꿈꾸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 글쓰기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글을 쓰기에 앞서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걸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새롭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생각하는 방식을 또 훈련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서양음악사 수업은 전문사 다른 음악학 말고 다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역사를 그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 습득으로 끝나는 것으로 꾸려가는 수업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특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특별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떻게 그런 한 개인을 특별한 음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를 내렸는지, 거기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런 음악의 그런 변화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외에도 음악사를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 수업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건 사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가치, 의미, 특별함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알아야지 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왜 그 시대의 청중들이 그러한 부분에 반응을 했을까? 지금 그럼 내가 만나는
만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청중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그런 고민들을 안게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그 다각도에서 조망해 볼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시간이 또 다른 종류의 서양 음악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생이 또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그 학교에서 느끼게 되는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수업 관련되어서 그런 생각들을 좀더그 심정적으로나마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변화한 거를 생각해 보면 석권동을 가면 변화한 걸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악원은 사실 제가 오페라하우스 음악당의 강의실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초동 교사 요 캠퍼스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 시절과 요 시절을 다 거쳐갔던 것도 있는데 그렇게 여기가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석관동을 가면 되게 많이 변화한 걸 보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예술사 1학년 2학기쯤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석관동에서 탈출구를 나름 찾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신문사 그 기자를 지원을 해서 해봤는데 코스가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서초동과 석관동을 오가는 게 가는 길이 비록 쉽지는 않았는데 서초동에서와는 다른 또 다른 경험들이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저에게는 있었고요. 지금은 예술과 젠더 연구소라고 이름 붙여진 그 기관이 예전에 여성활동 연구소였거든요. 전문사 시절에는 거기 연구소 또 조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초동뿐만이 아니라 석관동을 갈 일이 저에게는 계속 제법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지못 있는 쪽으로 뭐가 건물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내가 알던 도서관이 위치가 저쪽이 아닌데 국기계향대도 어딘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풍경이 좀 많이 달라져서 그럴 때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는 한데 역시나 그 졸업생이기 때문에 내가 요 시절 이 가을 혹은 겨울 그때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석관동 갈 때마다 곧잘 떠올리곤 합니다. 음악학과는 어떠한 작업 혹은 어떠한 공부를 하는 전공이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그 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행사가 그런 의미에서 그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랑 전혀 다르게 학생들 스스로가 이번 이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샵 되게 길게 주어져 있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고 그 1학년부터 거기에 참여했었던 모든 학생들이 정말 그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그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가 더 재밌어져서 수업 시간에 반짝반짝한 눈망울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런 방법보다는 스스로가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확신 혹은 아, 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었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루었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주제라고 일반화시켜서 하면 하나하나의 그런 주제들이 사실 제가 요 나이대 학생들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시간이 조용하게 끝나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 줘야 되지? 그런 생각들도 고민들도 있었는데 고민은 잠시였고요. 고민이 불필요할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를 해 주어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이런 공적인 기회가 좀더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날 나왔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의 나의 삶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혹은 하고 있는 공부, 작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각각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훈련받았었던 방식이나 그리고 그 개인이 누구를 만나서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고민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뚫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제각기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학은 어쨌든 언어, 지엽적인 의미에서의 그 언어를 매개로 활동을 하는 그 공부를 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이나 직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주저하거나 혹은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설득력 있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내주면 그거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다음을 또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음악학 전공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닫기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음악이라고 하는 이큰 영역 안에서 음악학 전공과 또 창작 혹은 그 연주라는 이런 실기라고 묶여지는 뭐 프랙티스 예술의 실제 활동과의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론 관련된 것과 실제 예술의 실제 어떤 활동에 대한 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실제의 모습들이 변화해 갔었던 것들을 역사 흔적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우리는 굉장히 좀 다르게 이론과 실기, 실제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제가 지금 다른 작업을 하면서 그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20년사 그 책자를 이렇게 쭉 훑어봤었어요. 훑어보는데 그 초대 총장님이셨던 이강숙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딱제 눈에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칸막이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칸막이라는 표현으로 요거를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론과 실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고, 이론의 작업이라는 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음악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무대에 대한 이야기, 무대를 향한 이야기, 무대를 만든 사회의 이야기,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개개인의 활동들을 좀더그 의미 부여라든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힘이 되어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구와 교육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게 저의 강의실 수업 현장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또 다시 저의 연구에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을 저는 구분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걸 저는 지향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음악사라고 했을 때 서양 예술 음악,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요 개념을 좀 새롭게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얼마 전에도 따끈따끈하게 이런 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것저것 나온 그런 논문을 또 읽기도 했고, 또 이거에 앞서서 조금 더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탐색해 볼수 있는 그런 논문을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양 예술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왔다.
1: 아, 다 왔다. 야!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2: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2: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2: 아, 이게요?
1: 네.
2: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모르고 그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어,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2: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2: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네. 아시죠?
2: 어,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2: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2: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 내용을 그려 넣어요. 그래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영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2: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1: 너무 멋지죠.
2: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들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1: 구경할까요?
2: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2: 한번 둘러보실까요?
1: 네. 네.

0: 대성 씨, 네.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2: 남주인공이 한번
1: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봐도 항상 그런 느낌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이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 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봐도 네.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1: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1: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2: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현

0: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하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0: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 예술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0: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0: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2: 네.
0: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캘리그라피의 또 그 트렌드나 변화
0: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2: 네.
0: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궁체, 민체.
1: 네.
0: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2: 네.
0: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네.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2: 네.
0: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0: 네.
1: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0: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0: 이제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같은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2: 아, 멋글씨 좋네요.
0: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멋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0: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0: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0: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2: 네.
3: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3: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그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흙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0: 그렇죠.
1: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3: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0: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2: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0: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0: 예정이요.
2: 제가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려 보는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0: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1: 네네네. 시간 많아요.
0: 네.
1: 많아요.
0: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네, 귀엽게 에어터 인 더 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1: 너무,
0: 느낌.
1: 너무 귀엽다. 이렇게 다 같이 사주니까 좀 아, 너무 좋은 선물이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0: 아, 아니에요. 아,
1: 네.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아, 궁금합니다.
0: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2: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1: 우리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란 꽃들이 하나의 꽃병에 꽂힌다. 늙은 엄마는 심장으로 기어 들어가고 의자는 허공을 단련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같은 자리에서 신맛과 단맛이 뒤엉킬 때까지 사과는 둥그러졌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이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빠르게보다는 좀 천천히 또 조금 골똘히 이렇게 성찰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한 5, 6년 전에 시집을 내면서 그 시인의 말에 이제 끝내 모를 것을 사랑하면 아름다움이 될 것인가 라는 구절을 쓴 적이 있어요. 항상 이 질문이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쓰는 방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저는, 그러니까 제가 순간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런 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 현재 안에 미래에 대한 예감이 들어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시각주의자여서 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볼 때 자꾸 판단이나 감정들을 넣어서 보니까 그것도 참 싫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 쪽보다는 자세히 보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꾸 보물 찾듯이 발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데 친구들도 좀 그렇게 들어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제가 사물을 볼 때도 너무 자세히 봐서 제 스스로가 조금 괴롭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시적인 순간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오늘 시적인 순간이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뭐 휴대폰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질문의 문장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질문의 문장을 쓰고 자요. 항상 그게 마지막 그 루틴이거든요. 저는 물음표가 있으면 그 인간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어서 물음표를 계속 던져요. 밤에 쓴 물음표는 밤과 나무는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가 라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너무 추워서 밤도 걱정되고 나무도 걱정되고 그랬어요. 예. 제가 이제 시간 개념이 순간주의자이기도 해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를 썼다고 하면 저한테 정말 참을 수 없는 부실함이 들고 너무 무겁고요. 그냥 30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시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거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가장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이렇게 똑바로 서게 하고 좋은 손 같은 존재? 예, 그런 면에서 시가 생물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어떤 한 그 국제 시축제에서 제 시를 가지고 이제 번역 워크숍을 며칠 동안 진행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은 제가 그 동일한 시를 한국어로 읽고 그 번역한 시들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 나라 말로 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언어의 뜻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느낌은 저한테 이상하게 꿈틀대면서 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거짓말 아니야? 이럴 텐데, 그래서 저는 또 그때 시를 다시 믿었죠. 아, 이게 느낌으로만 소통되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다른 언어로 어떻게 보면 공통의 것을 찾는 과정은 우리 지구인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멋진 시도 같고,
또 국경을 넘어가는 아주 끊기지 않는 좋은 춤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저는 그러니까 낯선 장소들에 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완전 너무 좋아서 죽겠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겁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확 이렇게 막 떠나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구의 그런 낯선 장소들에 자꾸 가보고 싶은 게 제 사람으로서의 꿈이고, 또 이제 그런 낯선 장소들처럼 지구에 대한 감각과 또 예감이 깃든 그런 시들을 제 방식대로 계속 써나가고 싶죠. 예.

저희 뮤지컬 태권도 아라울라는요,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고 태권도를 통해 화해, 그리고 성장, 그리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0: 소리야.
1: 기존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이 볼거리 중심, 기술 중심의 공연이었다면 저희 태권나라홀로에서는 태권도가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0: 저희 한국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조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회 성적도 좋지 않고 그 때문인지 조금 팀워크도 좋지 않아서 조금은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저를 부르셨다고 무슨 일로?
2: 바꿔!
1: 예? 저를요?
2: 아니, 그 훈련장 바꾸라고! 태권도부 하고, 유도부 하고!
1: 하하, 유도부랑 훈련장... 예? 유도부랑 훈련장을 바꾸라고요?
2: 예!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멀쩡한 태권도부 훈련장을 바꿉니까?
2: 나차! 서태봉쌤, 작년에 우리 한채고 유도부가 전국체전에서 최연소 동메달이 나왔어, 동메달! 어? 우리 태권도부는 마지막으로 메달이 나온 게 언제죠?
1: 얼마 안 됐는데 한 5년 정도...
2: 그 이유가 충분하잖아!
1: 아,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2: 자, 이거 한번 봐봐요. 태권도 회스티발 최강! 어.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태권도 회스티발이야. 그... 나래고가 작년에 커서 고등부 최초로 그 2등을 했어. 이 영감쟁이가 이 어째지나 자랑을 하든지. 우리 태권도부도 할 수 있지요.
1: 근데 이건 태권무랑 격파 시합인데요. 안 됩니다.
2: 됩니다.
1: 안 됩니다.
2: 된다고.
1: 안 됩니다. 저희 애들은 겨루기 전공입니다.
2: 겨루기 정신으로 태권무 하세요.
1: 아, 품새 전공도 몇 명?
3: 겨루기는 스파링이라고 하는데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실제로 스포츠 경기로서 이제 타격을 하면서 두 선수가 하는 경기고, 품새는 이제 정확성, 표현성 이런 걸 중요시하는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0: 한채구 학생들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루카로 씨 같은 경우는 태권도를 너무 사랑해서 태권도 하나에 빠져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태권도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루카한테는 긍정적으로 받아져서 그런 방향들, 그런 모습들이 루카로 씨가 태권도를 사랑하는 열정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론조르노!
2: 오, 코치! 반가워! 나 루카로 씨!
1: 아, 네가 루카로구나. 그래, 반갑다.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면담 있다 하고 저기 가 있어라.
3: 그래서 중요한 일이 뭔데요?
1: 바로 이거다. 드디어 우리도 기회가 왔네. 태권도 최강 페스티벌 자랑스런 한채구 이름으로.

0: 얘들아 이게 착각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도 이미지 변신.
1: 아무래도 태권도만 해왔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연기랑 노래, 뭐 동선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았는데 이제 연습을 하면서 다른 배우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계속 연습을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보다 무대에서 관객분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역할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근데 걱정이긴 하네. 어? 태권무 컨셉이 중요할 것 같은데.
3: 컨셉.
0: 얘들아 이거 좀 받아라.
2: 뭐야? 이게 다 뭐예요?
0: 태권무 의상.
4: 뭐야?
0: 뮤지컬하는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가져가서 쓰라고. 쓰라 이거 입자.
2: 뭐예요? 너무 촌스러운데.
0: 뭐라고?
3: 야 코치님한테 버릇 없이
5: 갖고. 다양한 컬러 반짝이는 스팽글. 난 좋은데 우리 하체고처럼.
0: 자 우린 지금부터 레인보우 전략을 실시한다.
6: 레인보우?
5: 씨 보여줘.

0: 사전 연습으로 5주 동안 이제 태권도 훈련을 했었는데요. 트래킹도 연습하고 뭐 기본 발차기, 시범 발차기, 품새, 겨루기 다 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 퍼포먼스 하고 있는 태권도 선수들과 저희 배우들과 그 갭 없이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 너희도 알다시피 뽑기에서 암만 격파랑 품새를 잘한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이 태권무니까 이 컨셉을 잘 정해.
2: 미쳤다.
1: 미쳤어. 이것들이 문 다 부술 거야 그냥?
3: 태권무 컨셉이요. 태극 어때요?
4: 태극?
3: 나랑 루카가 꼭 태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4: 씨! 불같은 두 짐, 물같은 루카. 스타일 달라. 하지만 태권도 사랑하는 마음 같아.
3: 태극으로 하나 되는 우리 어때요?
5: 무슨 뭔데?
6: 우리가 태극이다?
4: 한채고 태권도부 지켜야지!
1: 이 자식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대박인데? 예! 얘들아, 컨셉을 이렇게 가보자. 태권도로 우리를 지킨다. 태권 수호!
7: 태권 수호!

이 태권도라는 장르가 단순히 스포츠에서 이렇게 뭐 겨루기, 품새 이런 걸 좀 떠나서 음악과 그리고 좀 춤이 어우러지면서 이게 뭔가 다채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s Jeong In-seok연구원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

것 같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어때요?
1: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잘 어울려요. 예뻐요. 잘 샀어요.
0: 이 가방은 어때요? 크기는 작지만 주머니가 많아요.
1: 좋아요. 원래 들고 다니던 가방보다 가벼워 보여요.
0: 봐요. 이렇게 많은 걸 넣을 수 있어요.